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현재란 말이지 무의미하니 뜬 구름 잡니 많이 하는 문제에선 포기가 정답이라는 거지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 그니까 please talk about the past 그게 다를 건 없지 철창을 두고 안가 밖을 정하는 건 내 몫이니 밖에 바람 좀 쐬는 게 꿈이라고 치면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야의 폭이니 여길 밖이라 명하지 역으로 내게 밖이라 명하지 밖이라 명하지 누군간 탈출을 꿈꾼 족도 또 누구는 순종을 택한 것도 어찌 보면 착속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게 착속이란 게 딱 한 거지 뭐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딱 한 가지 향수가 문제가 된 거지 그래 향수가 문제가 되지 지옥 같던 과거도 막상 지나가면 추억이란 말로 탈바꿈 생만 제빛 도는 장면이고 돌고 도는 날들인데 미쳐도

아무리 예뻐야 후회 밖에도 남겠어. 지친 하루와 불가피했던 피로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래봐야 뻗을 수 있는 건 내 핀 주먹밖에는 없겠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 걸, 대체 난 무엇을 위해 행하는 걸.

누군가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될 때였지 그리 행했던 걸. 아나 이제 알겠지 모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지 기억하나 못든 게 일루전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 한순간 그 찰나 이후 각색은 자유롭지 막무가내로 바뀌고 그 기분은 네가 이겼을 때 괜시리 이쁘게 주는 것과 비슷한 거지 누가 지쳐서 전에 침을 뱉고 싶겠냐고 그러니 향수라는 거지 과오는 착각으로 덮였다고 뻔히 닮면서 또 그리운 건 한계라고 부른다고 뻔히 닮면서 또 그리우니 이걸 향수라고 부른다고 여기 모두는 불운하고 여린 것을 감안하고도 용서가 안 되니 갇혔지 그래 그치만 그걸 무릅쓰고 아니면 다행히도 버틴 능력을 갖추었지 그걸 여기선 향수라고 부른다 우린 향기롭게 속았다고

0: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1: 다니엘 여기 괜찮아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2: Oh yeah, it looks really fancy. I like it.
1: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 데이트 때 다니엘 씨가 샀잖아요.
2: No, no, I can't let you do that. That would make me uncomfortable. Last time we had our date at that kukbap place, so today I wanted to take you somewhere classy. Order anything that you like. Bon appetit.
1: 아, 프랑스어도 하는 거예요. 오, 완전 능력자였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2: Of course. I'm basically fluent. Bonjour. Bonjour.
1: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여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 아시겠네요. 자, 그럼 메뉴 볼까요?
2: Sure. Oh, wow. Okay. These words look very French. Bonjour, sir et madame. May I take your order? Yes. One of each.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뉴가 지금 10장이 넘는데 이걸 다 시킨다고요?
2: It's okay. Do you know YOLO? You only live once?
1: 아니, 이게 배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문만으로 1년치 월급 다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2: Sir, if you order everything on the menu, it may take all day to finish your meal. Are you sure you'd like to proceed? Oh, don't worry about it. I'll just take the leftovers home.
1: 다니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판도 아직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괜찮겠어요?
2: What? Wait, there's more? Okay, fine. One of each, please.
1: 오늘 배워볼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2: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please.
1: One of each, please.
0: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one of를 붙이면 각각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는 I'll take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One of each, please.
2: One of each, pleas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4: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11 o'clock.
8: Welcome to BFM News at 11. I'm Sean.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now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the Nonga Wa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and Yundaeji, both preserved by the Busan Museum, were officially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s. And what makes these newly designated artifacts particularly special is that they capture not the glamorous culture of the royal court, but the daily routines, changing seasons, and perspectives on nature of the ordinary people who lived in Busan. So joining us today is Ms. Wee Sun So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history of Busan and the lives of its people embedded within these two artifacts that have been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위순선 부산 박물관 유물관리팀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시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농가월령도 12폭 병풍과 또 윤대집에 담긴 부산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장 위순선입니다. 네.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은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에 더해 유물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굴해서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explains that her team is responsible for safely preserving and managing the artifacts housed in the museum. And she notes that they work to uncover the hidden value of these artifacts so they can be officially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serving as public assets for the citizens. Now, recently, the 농가월령도 that we're talking about, 12-panel folding screen, and 윤대집, both from the Busan Museum's collection, were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what kind of artifacts they are? 네, 최근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유물인 농가월령도 12 복병풍과 또 윤대집이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어떤 유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우선 농가월령도 한자를 쉽게 풀이해보면 네. 1년 12달 동안 농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농사일과 월별 농촌 풍속을 달력처럼 차례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농가월령도 12폭 병풍은 조선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농가월령가를 시각화한 것으로 19세기 동네 지역의 화가 이신울이 그린 그림인데요.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받아들여 당시 농촌 일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풍속화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함께 지정된 윤대집은 19세기 동네 향리 박주연의 개인 문집인데요. 여기서 윤대는 오륜대를 뜻합니다. 박주연이 오륜대의 지금의 별장과 같은 별업을 경영하면서 남긴 기록입니다. 이 문집에는 오륜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글과 별업을 경영하게 된 이유, 또 후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 그리고 농사에 대한 관심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되려면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함께 부산의 역사나 향토 문화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네. 이 두 유물 모두 19세기 부산 사람들의 삶과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번에 함께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19세기 부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기록이라는 점이 정말 네. 인상적인데요. So listeners, you can see some of the artifacts, both of the artifacts on YouTube channel. We are showing some of the pictures for you. Now, she explains that to simply put, 농가월령도 refers to paintings that sequentially depict the various farming

0: tasks and seasonal customs occurring in a rural village across 12 months of the year, much like a calendar. And the newly designated Nunga Wo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is a genre painting created by Lee Sin-ul, a representative artist of the 19th century Dongnae, who adopted the artistic style of Danwon Kim Hongdo to vividly portray the daily routines of rural life at the time. She notes that also the Yundaejib, as you can see, is actually designated alongside the folding screen, is a personal literary collection of Park Ju-yeon, a local official of the 19th century Dongnae, where Yundae actually refers to present-day Oryundae. And the text is a record left behind by Park Ju-yeon as he managed a villa in Oryundae, and it includes writing singing of the beautiful scenery of Oryundae, his reasons for running the villa, advice left for his descendants, and his deep interest in farming as well. And she points out that for an artifact to become a Busan cultural heritage, its connection to the history and local culture of Busan is the most critical condition alongside its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And she shares that both artifacts were able to be designated together because they were recognized as precious materials that perfectly prove the lives and artistic capabilities of 19th century Busan people. Well, when people think of cultural heritage, they often associate it with stories of the royal court or famous figures. However, it's, I think, impressive that these newly designated artifacts capture the lives of ordinary Busan residents. So what makes them so uniquely meaningful?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흔히 왕실이나 또 유명 인물의 또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번 유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가 월령도 12폭 병풍과 윤대집은 우리 지역 부산에서 제작되었던 역사 자산입니다. 특히 농가 월령도 병풍은 지역 인사가 지역 화가에게 직접 의뢰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조선시대 일반적인 풍속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이제 평범한 부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림 각폭에는 그림의 주문자인 박주연이 직접 쓴 농가 월령가가 있어서 네. 그림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Wow, so she shared that Yundaejib and Nunga Wo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which we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are historical assets that were directly produced and enjoyed right within our local region. And in particular, she points out that the Nunga Wo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was actually a piece commissioned directly by a local figure from a local artist. And we can actually see the piece that we're talking about, and she notes that although it follows the Joseon Dynasty genre paintings, looking closely inside reveals the dynamic and vivid appearances of the people who built their lives with Busan as their home back then. And she adds that on each panel of painting, the Nunga Wolyeongda actually directly composed and written by the patron Park Ju-yeon is featured, which harmonizes with the illustration and further enhances the values of the work, and you can see it definitely in the picture.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농가 월령도 사진을 월령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이 작품은 어디 있는 거죠?
1: 아, 네. 이 작품도 농가 월령도의 한 폭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마도 봄을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제 논에 가서 밭갈이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래서 보시면 그 앞에 장면요.
0: 네.
1: 이게 보시면 이제 농부가 쟁기를 메고 농부가 소를 모는 장면이 있는데요.
0: 네.
1: 마치 막 농부 입을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지만 이랴이랴 하는 그런 소리가 쟁기 소리 한 게 들리는 것 같고요.
0: 네.
1: 그 바로 밑에는 지금 안악이 아마도 아기를 얻고 억척스럽게 지금 밭을 김을 매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0: 네, 정말 구체적이네요.
1: 네, 그 소 위를 바로 보시면
0: 네.
1: 날이 굉장히 더웠는지 일꾼들이 이제 위에 옷을 벗어 던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와. So you can see so much details in each of these 12 folding screen pictures, right? The paintings. And we do want to hear more about this. So can you share

0: more stories within the panels and tell us how the people of the time actually lived. 조금 지금 들어봤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병풍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요?
1: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내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네. 화면은 추수 장면이 보이네요. 그래서 네, 모내기 장면입니다. 지금 논에 한창 지금 봄철을 맞아서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조금 보시면 지금 논두길 위로 아낙들이 광주리에 새참을 가득 지고 논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0: 네.
1: 그 모습을 보시면 또 아기가 엄마 손을 엄마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가는 모습 그리고
0: 그럼요.
1: 이제 강아지까지
0: 강아지도 보이네요. 네.
1: 예, 굉장히 꼬리 흔드는 모습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0: 와.
1: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의 그런 그 단순한 일반적인 풍속화의 도상을 참조했으면서도 굉장히 실제 살아있는 부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그림 한 점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2: Beautiful, beautiful indeed. So she shares that looking closely at this folding screen makes one feel pulled directly into the rural seasons of 200 years ago, right? She describes a warm spring day scene where the entire village comes out to the field, noting that the shape of a farmer driving an ox, right? And it seems that he's shouting to the animal. You can almost hear them shouting. And she points out that in one corner of the rice paddy that we are looking at right now, actually, a woman is seen weeding with a baby strapped to her back. And looking toward the upper section, she describes a farmer so hot while working. They took off their tops and bare their bellies while resting and smoking cigarette as well. And in another painting, she points out to people with their backs bent in the distant paddies, busy planting rice. And there are also, we can see right now in this painting, women walking alongside the path below balancing heavy snack baskets on their heads. She concludes that with details ranging from, as you can see right now, the toddler gripping the hem of mother's skirt to a dog wagging its tail. The daily routines of late Joseon rural life unfold vividly as if moving right before one's eyes, and it is definitely beautiful. Well, I am curious about what late Joseon era Busan looks like through the lens of these cultural heritages, and also what kind of message the people of that time wanted to pass down to those of us living today, maybe.
0: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조선 후기 부산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흔히 조선시대 부산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도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이 보여주는 19세기 부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중앙의 문화를 흡수하고 주체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신울은 당시 한양에서 유행했던 그 김홍도의 풍속 학풍을 빠르게 흡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산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러한 예술을 후원하고 또 소비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는데요.
0: 네.
1: 이것은 부산이 중앙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
0: 그럼요.
1: 생각됩니다.
0: 네. So she shared that people often think of late Joseon era Busan as a remote region far from Hanyang. But these artifacts tell a different story. They show that 19th century Busan actively embraced new cultural trends, supported local artists, and developed a vibrant cultural life of its own. She notes that 동네 painter adopted the popular painting style, but used it to really vividly portray the lives of people in Busan. And she also points out that the patron Park Ji-yeon carefully recorded the names as well. So what may maybe seem like ordinary life today can become an important part of local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Wee Soon-s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0: Now, there is a reason this artwork is so, so special. I heard it is the only Nonga Walyeongdo 12-panel screen, folding screen, where both the Patreon and also who commissioned it and the artist who painted it are confirmed to be from Busan. So we would love to hear what this signifies regarding the cultural standards and cultural history of Busan at that time. 이 작품은 주문한 사람과 그린 사람이 모두 부산 출신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농가월령도라고 들었는데요. 당시 부산의 문화 수준과 또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병풍의 마지막 폭인 12폭을 보면 중림이 평하고 송암이 그리다라는 문구 한 개, 두 개 인장이 나란히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중림은 지금 중림은 동네 향리 박주연의 호이고요. 송암은 동네 화가 이신울의 호입니다. 이것은 그림의 주문자와 제작자가 모두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 안에서 그림이 유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0: 네.
1: 당시 동네에는 이신울뿐만 아니라 변박, 변지순 등 최소 20명이 넘는 화가들이 활약하며 평안과 더불어서 지방화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가 이신울의 역량이 대단했는데요.
0: 네.
1: 독일 킬른 동아시아 박물관에 소장된 이신울의 서원 아집도를 보면 그가 당시 중앙화단에서 유행했던 화재나 최신 화풍에도 능통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예술을 깊이 이해하는 지역 후원자와 역량 있는 지역 화가가 만나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9세기 부산의 높은 문화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됩니다.
0: 네, 당시 부산이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s that this particular aspect is exactly what the art history community is focusing on the final 12th panel of the folding screen. The phrase critiqued by 중림 and also painted by 송암 is inscribed alongside two seals stamped by side by side. And she explains that 중림 is the pen name of 박주연, an influential local official of 동네 who commissioned the piece. And 송암 is the pen name of the artist 이신울, proving that the commissioning and production of artwork occurred independently right within Busan. She notes that during that period, 동네 was home to at least 20 active artists, including 이신울. And in particular, she highlights the incredible capability of the artist 이신울, mentioning that his piece, 서원 아집도, preserved in the museum in Germany, demonstrates how well-versed he was in the latest artistic trends and popular painting subjects of the Central Art Circle at the time. Well, let's also talk about 윤대집, designated alongside the folding screen. It's a personal literary collection of 박주연. So moving beyond a simple personal record, what kind of historical value does it hold for us today? 말씀하셨다시피 함께 지정된 윤대집은 박주연의 개인 문집인데요. 오늘날엔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윤대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19세기 동네부의 생활과 자연환경 그리고 향리층의 지형과 문화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농사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부산지역 농업사와 같은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륜대 일대는 회동 수원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거나 사라졌는데요.
0: 네.
1: 윤대집 속에 있는 윤대 산수가 같은 글을 보면 당시 지역민들이 실제로 삶을 일구고 농사를 짓던 모전평, 점기평, 죽정평 같은 구체적인 들판의 이름들과 주변의 산 이름들이 아주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문집은 19세기 부산의 지형과 농업 환경을 고증하고 복원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she explains that 윤대집 is much more than a personal record. It offers valuable insight into everyday life in the 19th century 동네 local culture and agricultural practices, making it an important resource for studying Busan's history. She adds that much of the Oryunde area now changed or disappeared after the construction. However, writings in 윤대집, including 윤대산수가, preserve preserve the names of local fields such as 모전병, 전기병,

0: Gyeongpyeong and Jukcheonpyeong, as well as nearby mountains. And as a result, the collec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and reconstructing the landscape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of 19th century Busan. Well, in the end, cultural heritage is a collection of stories left behind by the people of the past. So as you research these artifacts, what is the greatest value you have felt, personally felt? 문화유산은 결국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팀장님은 유물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저는 이번에 농가 월령도 병풍과 윤대집 지정 과정에서 부산에 살았던 그 밀양 박씨 가문의 행적과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0: 네.
1: 여기서 기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양 박씨 가문은 우리 부산 역사에서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 이 저작물을 남긴 아주 보기 드문 가문입니다. 아버지 박주연은 앞서 말씀드린 윤대집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아들인 박상식은 1880년 수신사 향석이로 일본에 다녀와서 사행록인 동도일사를 남겼습니다. 이 가문은 근대로 오면서 동네에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거액의 돈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 민족계 은행인 동네은행 창립 주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그 사회적 요구에 부응을 해왔습니다. 한 가문이 세대를 넘어 남긴 기록이 오늘날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되는 걸 보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박물관 종사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런 기록이 현재와 또 과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Beautiful. So watching the designation process this time led her to reflect deeply once again on the magnificent power of recording. And she highlights that this family, the Milyang Bakshi clan, is a very rare case in our Busan history where a father and son produce significant historical writing across two generations. And she notes that while the father left behind Yundejib, which captures, of course, what we talked about, Oh Yundae, and his son, Park Sang-sik, served as a local official secretary of the Sushinsa. And she points out that as the time transitioned into the modern era, this family actively responded to the modern needs of local community by donating a large sum of money to establish a private school and participate as founding shareholders of the Dongnae Eunhaeng, the first ethnic capital bank in the reg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The Busan Museum runs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to help citizens experience our cultural heritage more closely.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 programs currently available?
2: 예, 부산 박물관에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곧 개최됩니다. 이를 기념해서 부산 박물관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손잡고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조선 왕조 왕실의 격조를 보여주는 우수한 유산들과 더불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 실록을 전시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실록의 4대 사고본을 한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전시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을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정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올 여름과 가을 부산 박물관에 꼭 오셔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 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S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soon be held in Busan. So to commemorate this event, the Busan Museum has partner with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under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prepare a special exhibition. She explains that the exhibition will feature outstanding heritage items and that they're going to be showing different items designated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she highlights that this will be a very rare opportunity to view the four major historical repository editions of the annals, which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regions. And they're going to be gathered in one single location. And she notes that the exhibition period runs

0: from July 7th to August 31st, and the upcoming special exhibition is themed around beautiful Joseon Dynasty Garden is also planned for following autumn. So she invites everyone to visit the Busan Museum this summer and autumn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our culture firsthan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with our listeners your last words? 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늘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부산 지역,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박물관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o she shares that it was a deeply meaningful time for her to share the precious value of our local history with the citizens. And she expresses her commitment that Busan Museum will continue to do its absolute best to fully protect and nurture the historical assets of the regio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s. Wee Soon S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artifact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위순 전 부산 박물관 유물 관리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Village People with YMCA.

0: 탄생 81주년이었는데요. 이날 프로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발언을 했다고요.
1: 네, 프로보 대통령은 판차실라 기념식 연설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천연자원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됐다며 함유, 석탄, 니켈 수출을 국가 단일 창구로 집중하는 정책, 다운스트리밍 산업화, 수출 수익의 국영은행 예치 의무화를 경제 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부패, 밀수, 불법 경제 활동에 연루된 집단이 저항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는데 수십 년간의 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불평등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in his Panchasila commemoration speech, President Prabowo pointed out that for too long, the profits of their natural resources have been leaked abroad and presented policies to centralize palm oil, coal, and nickel exports through a single national window, downstream industrialization, and the mandatory deposit of export revenues into state-owned banks as the core of economic transition. He also declared that he is ready to face resistance from groups involved in corruption, smuggling, and illegal economic activities, which is a statement where the president publicly acknowledged the inequality that the benefits of growth over the past decades have not really returned to all citizens. While the Panchasila commemoration speech practically became a venue for announcing economic policy, so specifically, what kind of system has been established? 판차실라 기념연설이 사실상 경제정책 발표 자리가 됐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체계가 마련됐나요?
1: 네, 수출 집중화를 담당한 신설 국영기업 다난타라 숨바다야 인도네시아가 소버린 펀드 다난타라 산하에 설립되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단계로 민간 수출업체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수출 수익 전액의 국영은행 예치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프라보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 최대 9,080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정책 명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0: I see. So a newly established state-owned enterprise, Danantara Sumbardaya, Indonesia, which will handle export centralization,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Sovereign Wealth Fund Danantara. And as a first phase from June 1st to August 31st, private exporters' transactions will be phased over, and the mandatory deposit of the entire export revenue into state-owned banks will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President Prabowo claimed that up to $908 billion of national wealth leaked away over the 34 years from 1991 to 2024, presenting it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policy. And it is a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considerable scale. So how are the markets and international investors reacting to this? 규모가 상당한 구조 개편인데 시장과 국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루피아는 달러당 18,190 루피아로 사상 최저이고 올해 7% 이상 절하됐으며 자카르타 증시는 올해 35% 이상 하락해 블룸버그 추적 90여 개 글로벌 증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1월에는 MSCI가 주주 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시 평가를 동결했고 그 소식만으로 증시가 하루 7.35%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올렸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0: I see. So the rupiah is at an all-time low of 18,190 per dollar and has depreciated by over 7% this year. And the Jakarta Stock Index fell by over 35% this year, ranking lowest among the 90-odd global stock markets tracked by Bloomberg. And in January, MSCI froze its evaluation of the Indonesian stock market, citing shareholder structures, and the stock market plunged 7.35% in a single day on that news alone. And although the central bank raised the benchmark interest rate to 5.25%, the market reaction remains negative. So the policy stance putting forward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the policy are clashing head on.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Surrounding the damage from the floods and landslides that hit Sumatra late last year, I understand that the affected residents directly chose legal means against the government.

0: Governmen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해 수마트라 대형 재난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요?
1: 네, 지난해 11월 사이클론 셰냐르가 수마트라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3개 주를 강타해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60만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56억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 주민 7명이 5월 7일 국가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통령을 포함한 환경, 산림, 농업부 장관과 재난관리청장을 피고로 3개 주의 국가재난 선포와 산림 광업 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last November, Cyclone Senyar struck three provinces in Sumatra, leaving over 1,200 dead and 600,000 buildings damaged. And the economic loss alone amounts to $5.6 billion. And seven affected residents filed a lawsuit in the State Administrative Court on May 7th, naming the ministers of Environment, Forestry, and Agriculture, along with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cluding the president as defendants, demanding a national disaster declaration for the three provinces and a suspension of forestry and mining permits. Well, central government budgets are directly injected only when declared a national disaster, but the government is refusing this. So there is also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ause of the disaster.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야 이 중앙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데요.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군요. 재난 원인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고요?
1: 원고 측은 이번 재난이 수십 년간의 무분별한 벌목과 광업 개발로 유역이 파괴된 결과, 즉 자연재해가 아닌 생태적 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도 지난 1월 유역 훼손에 책임이 있는 기업 6곳을 상대로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4일 세계은행이 정반대의 사례를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0: 그렇군요. So definitely the plaintiffs claim that this disaster is a result of watersheds destroyed by decades of reckless logging and also mining development, meaning it is an ecological disaster rather than a natural disaster. Indonesia's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filed a separate lawsuit for damages worth about $280 million against six companies responsible for watershed damage in January. But environmental groups maintain the stance that this measure alone is in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orld Bank released a report on an opposite case on June 4th. Well, with tha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Indonesia, Jakarta. 네,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that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for tuning in today. And today is a lovely day outside, so hope you enjoy that. And final song is by Sting with Brand New Day.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apan, Busan, your bo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업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업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다니엘, 여기 괜찮아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3: Oh yeah, it looks really fancy. I like it.
2: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 데이트 때 다니엘 씨가 샀잖아요.
3: No, no, I can't let you do that. That would make me uncomfortable. Last time we had our date at that kukbap place, so today I wanted to take you somewhere classy. Order anything that you like. Bon appetit.
2: 아, 프랑스어도 하는 거예요. 오, 완전 능력자였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3: Of course. I'm basically fluent. bonjour. Bonjour.
2: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여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 아시겠네요. 자, 그럼 메뉴 볼까요?
3: Sure. Oh, wow. Okay. These words look very French. Bonjour, sir et madame. May I take your order? Yes. One of each.
2: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뉴가 지금 10장이 넘는데 이걸 다 시킨다고요?
3: It's okay. Do you know YOLO? You only live once?
2: 아니, 이게 배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문만으로 1년치 월급 다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3: Sir, if you order everything on the menu, it may take all day to finish your meal. Are you sure you'd like to proceed? Oh, don't worry about it. I'll just take the leftovers home.
2: 다니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판도 아직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괜찮겠어요?
3: What? Wait, there's more? Okay, fine. One of each,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0: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please.
0: One of each, please.
1: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one of를 붙이면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새로운 물결을 빚는 양조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스스로의 수식어를 부산의 새로운 물결을 빚는 양조인이라고 네, 해줬어요.
1: 저도 많은 걸 하면서 살아오긴 했는데 전통주 중에 약주랑 소주를 빚고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산에서 술을 빚는 것을 넘어서 부산의 새로운 맛있는 술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주류 문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화의 파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파도 같은 물결을 빚고 싶다. 호불을 담은 네, 소개 입니다.
0: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안 좋고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죠.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우리의 얼이 담겨있는 이것 또한 식문화 중에 하나로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1: 그렇죠.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더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취하는 문화가 아닌 이제 즐기는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량이 몇 병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술을 좋아하냐 어떤 술을 즐겨 마시냐 이런 질문들로 바꿔가 하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모시고 싶었거든요.
1: 영광입니다.
0: 대표님은 어떻게 부산에 새로운 물결을 빚게 되셨습니까?
1: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양한 꿈들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꾸고 있고요. 부산과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나가서 떡볶이나 이런 닭꼬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동네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고 싶고 부산의 이런 냄새와 정취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공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다 주변 공업도시나 서울권으로 다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은 또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게 맞아. 되고 내가 뭔가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높아졌습니다. 전통주 지역 특산주 면허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양조를 꿈꾸면서 다양한 주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는 술 자체에 대한 또 집중, 술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과 향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양조장이 만들어지고
1: 네.
0: 내가 원하는 맛, 내가 원하는 네. 게 딱 만들어졌어요. 한번 떠올려볼까요?
1: 근데 처음에는 희열보다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제품화를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뭐 어떤 이야기를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부산 국주 주류 박람회라고 이제 8월 달에 항상 열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맛보여드리고 맛있다. 이거 괜찮다. 근데로 굉장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만은 고민한 그런 과정들이 틀리진 않았구나. 엄청났죠. 희열이.
0: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물로 만들어요?
1: 저희 부산에도 굉장히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원지에서 오는 물을 3번 정도 정수를 해서 정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지역과 우리 부산의 차이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1: 술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것이 원재료지 않습니까? 부산의 쌀, 부산에서 나오는 쌀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가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다랑 낙동강이랑 조금 붙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해풍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네랄이나 감칠맛들이 좀 더 올라오고 한국판 때루아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뭔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부산의 술들 같은 경우에는 국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제가 부산하면 갖는 이미지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전통을 가져오신 양조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부산식 전통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의미 있네요. 방송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1: 부산과 우리의 한국 술은 굉장히 닮아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0: 부산의 술은 글쎄요. 어떤 정신을 담고 있을까요?
1: 한어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술들이 있다.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1: 니체가 한 유명한 명언인데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장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잘 이겨내고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내 자신을 응원하는 그런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인데
0: 여러분
1: 부산 청년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0: 부산 청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부산의 다양한 문화를 사랑해주세요.
2: Alright, so that was an interview with Mr. Yoo Seung-hyun, who is a traditional liquor brewer. And he is based in Geumjeong-gu here in Busan. And he's dedicated not only to crafting alcohol, but also to creating a new drinking culture unique to here in Busan. So he believes that traditional liquor culture is shifting from a focus on simply getting drunk to one centered on appreciation and enjoyment. And wanting to remain in his hometown and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he chose the path of a brewer. Using purified water sourced from Busan and rice grown right here in Busan, the Garak area of Gangseo-gu, apparently that's where 90% of all the rice is grown in here in Busan. So he creates traditional liquors using those two things that and blend heritage with modern techniques. He said one of his most rewarding moments came at the Busan International Liquor Expo, where he got positive feedback from visitors who reaffirmed the value of his efforts and decisions. And so he also emphasized that the charm of Busan's liquor culture lies in its openness and diversity, preserving tradition while continuously embracing new challenges. I did not know that Busan's local drinking liquor culture is so diverse. He talked about how variety of drinking beverages there are out there, and I'm very curious to find out. Now, he also encouraged listeners to support Busan's young people as they pursue their dreams in the region. And lastly, his favorite English quote he said was, "What doesn't kill me makes me stronger," reflecting his belief that hardship is an essential part of growth and that resilience is key to moving forward in life. All right, moving back to our text topic of today. Today we're talking about marriage. So what do you guys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marriage partner? If you could choose only one, what would be your most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person who you would marry? 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꼭 봐야 하는 것, 이거 하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가장 듣고 싶은 듀엣곡, 오늘은 듀엣곡입니다, 여러분. 듀엣곡도 하나 신청해 주세요. We'll play your songs in the second half of the Busan Playlist Corner. 신청곡은 2부에서 들려드리고 그때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be the prize winner of the day. Please participate in today's show through text message, 카카오톡, and live chat through our YouTube channel. We're now going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Beautiful Mistakes by Maroon 5.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i, I'm Roberto.

0: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k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seong.
1: Chef Edward R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5 o'clock.
5: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6: 부산이 좋아요.
7: 부산이 좋아요.
6: For my Busan.
7: For my Busan.
8: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9: 부산?
10: For my Busan.
11: 부산 하면 For my Busan.
12: 하나, 둘, 셋.
13: 부산 is good! For my Busan!
4: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4: Today, let's talk about marriage.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marriage partner? If you could choose just one, what would be your most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person you would marry? 네,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꼭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듀엣곡도 하나 신청해 주세요. We'll play your songs in the second half in our Corner Busan playlist. 네, 신청곡은 2부에서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 BFM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부산 영화 방송 채널 너튜브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고요. 거기서 바로 라이브 채널로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You can text to sharp 9050 which will cost you just 101. You can also text us through Kakao Talk and the YouTube live chat. Now it is time for Global Chatter Squad.

0: everyone. You've tuned in to For My Busan. It is time now for the listener's requested song of the day, Busan Playlist. This is a segment where you and I build a playlist together based on a daily theme. And today's topic was marriage. So it was like, tell us your go-to song when you think about marriage. And we did have a lot of texts coming in today from Hoochunim, who says, I think the best match is someone who laughs at the same moments and finds happiness in the same little things. In the end, it's sharing everyday life that helps love last.
1: 아, 맞아요. 그 작은 순간의 작은 행복을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사랑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0: And your song request was The Cranberries by Linger. Then we also have another message coming in from 고수님.
2: 결혼 상대 꼭 봐야 하는 거 식성? 밥 먹을 때 밥통째로 잡고 먹는 거면 결투 신청할 것 같습니다. 크크크.
0: 저의 신청곡은 너에게 쓰는 편지 by Lynn. 밥 먹을 때 밥통째로 먹으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결투를 신청할 것 같아.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데 귀여워.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고수님이.
3: We also have another message coming in from 착한 맛 던지 네스통계. 전 결혼 상대로 중요한 건 성격입니다. 성격이 잘 맞아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지 마, 비주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성격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0: And another message from 이유진님. I definitely consider the partner's personality first. However, in reality, I usually fall in love with good-looking guys. I think this is the biggest reason why I'm still single.
1: 해가 될까? By 우즈 신청해 주셨네요. 네, 그쵸. 성격이 중요한 걸 알지만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생기면 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요.
0: Alright, if you guys still want to join in on this conversation and send me a message and another song request, please do so by sending us a message through sharp9051. You can also contact us through KakaoTalk. We also have an application, BEFM. Or you can join us through our Natube channel. Alright, we're going to listen to 해가 될까 by 우주. And this was requested by 이유진님.

0: Welcome back, everyone. Again, today's playlist topic is marriage.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marriage partner? If you could choose one, what would be the most essential,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person who you would marry?
1: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꼭 봐야 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오늘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듀엣곡도 하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So we're getting a lot more messages today. We have one from 가지나무님.
2: 저는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친구를 보면은 그래서 보통 사귀다 보면은 약간 베프나 그 친구들이랑 또 같이 또 한번 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냥 베프 앞에서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아,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신청곡은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By Call Me.
0: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5081 who says
2: 뭐니뭐니 해도 식성이 맞아야 좀 먹는 게 안 맞으면 평생 괴로워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야식 같은 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연프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남편이 같은 야식을 먹어주고 막 같은 걸 봐줘야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성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0: 네, 신청곡은 결혼할까요? 바이시아 신청해 주셨네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5047.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at's why I consider a good sense of humor to be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person. No matter how difficult life goes, I believe that if we can share laughter together, we can overcome anything.
1: 아, 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유머 코드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0: 맞아요. 근데 보통 커플을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더 웃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머 코드 너무 중요하죠.
1: 신청곡은 너의 의미 by IU 김창환입니다.
0: Another message from 토마토님. 저는 취미생활이요. 취미가 같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이야기도 통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가능해서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취미가 진짜 맞으면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운동 같은 취미가 맞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애도 하고 같이 살아야 가야 되는 짝이니까 뭐 운동 같은 취미가 맞으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곡은 애타는 마음 by 울랄라 세션입니다. Another message from 김덕수님. 제가 제 남편을 선택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자기 일이 아닌 부분은 제가 다 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저 공감 가죠? 맞아요. 저도 그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 하는 이 분야에서는 킹 왕짱 뭐 이런 거에 조금 반했다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다 하는 너무너무 공감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Because there's always two sides to a story, right? So now I feel like I would look, if I could choose again, more of a well-rounded person. 하지만 행복합니다. 네, 신청곡은 이정석 조갑경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Another final message from 4625.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불같은 사랑은 사그라질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자신과 자녀에 대한 존중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존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가족이 되는 순간 그걸 지키는 게 정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존댓말 쓰는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 좀 해보려고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And for today's playlist prize winner, it is 5081 5081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신청해주신 결혼할까요? 시아가 부른 결혼할까요? 틀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노래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And we are, I'm sorry, this is,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as we are, as I'm talking to my producer. I am going to be turning on this song in just a few moments, but this was such a pleasure today, especially the panel discussion with Han and Andrew. I had so many more things that I wanted to talk about Yeonpa. I could go on for at least an hour or so, but I'm so sad that segment had ended so quick. But again, so happy to be hosting today's show. It was such a pleasure, so fun, so much fun. I hope you guys had enjoyed today's show with me as well. All right, again, this is 결혼할까요 by Sia, and I will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0: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BEFM Local News at 6.
3: Park경준 부산시장이 공식 임기보다 나흘 빠른 오는 26일 퇴임합니다. 부산시는 박 시장은 이날 퇴임식을 갖고 남은 기간 연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후임 시장의 준비 시간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북항 개폐식 돔구장 건립과 기존 사업인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정 문제는 새 부산시장의 주요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Busan Mayor Park Hyung-jun will step down on June 26th, 4 days before the official end of his term. Mayor Park will formally leave office on that date and use annual leav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The city said the move was intended to give the incoming administration more time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Meanwhile, the incoming city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face decisions on two major baseball stadium projects. The projects include a retractable roof dome stadium planned for Busan North Port, a key campaign pledge of Busan Mayor-elect 전재수,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Sajik Baseball Stadium. The issue of how to coordinate the two projects is emerging as a key policy challenge.
3: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 지지대 10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 상판 지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At around 8:40 a.m. today, 10 bridge deck supports collapsed in succession during bridge construction work at the Echo Delta City in Gangseo-gu District. The accident injured two workers in their 40s and 60s who were taken to a hospital. Both are reported to be in stable condition with no life-threatening injuries, although one of them is known to have sustained serious injuries. The collapse reportedly occurred while workers were installing bridge deck supports using a cran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exact cause of the accident.
3: 부산 지역의 지난달 고용률이 58.6%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는 16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천 명 줄었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는 4만 5천 명으로 줄면서 실업률은 2.6%를 기록했지만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4: Busan's employment rate stood at 58.6% last month, down 0.4 percentage points from the same month a year earlier.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totaled 1.699 million, a decrease of 17,000 compared with a year ago, with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showing a decline.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fell to 45,000, bringing the unemployment rate to 2.6%. However, both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lso declined.
3: 부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관련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8% 줄었으며 피해액도 34%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744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사금융과 마약, 조직 범죄 등에 대한 단속도 계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4: The Busan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major livelihood-related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scams, declin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following intensified enforcement efforts. A total of 288 voice phishing cases were reported, down 43.8%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Financial losses also fell by 34%. Police arrested 744 suspects in connection with voice phishing crimes and said they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rackdowns on

0: illegal private landing, drug-related offenses, and organized crime.
1: 낙동강 하류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 당국은 지난해보다 발령 시기가 앞당겨졌으며 올여름 고온 현상이 예보돼 있어 취수장 수질 관리와 녹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 As an attention level algae alert remains in effect for the lower Nakdonggang River, the concentration of harmful cyanobacteria cells is increasing rapidly. Environmental authorities said the alert was issued earlier than last year and noted that above average temperatures are forecast for this summer. They added that measures will be strengthened to manage water quality at intake facilities and enhance responses to algae.
1: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법무부가 김해공항 출입국 심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시아대 주경기장에서 열리며 약 5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Ahead of BTS concert in Busa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increase immigration inspection personnel at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The concerts will be held in Busan Asia Main Stadium over the next 2 days starting tomorrow, and approximately 50,000 overseas visitors are expected to attend.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0: Busan is expected to see a low of 16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a high of 30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in the city is 27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토어 잉글리쉬.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your local community center? Well, most of us probably only go when we need to print a document or maybe get some paperwork done. But it turns out community centers offer a lot more than that.
5: That's right. Depending on where you live, you might be able to exchange used batteries for new ones, swap milk cartons for toilet paper, or even use printing and fax services.
4: That's right. A small habit can save money and make daily life a little easier. So next time you're passing by your community center, it might be worth stopping in and seeing what's available, okay? All right,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5: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헬로, I am 조한 김, the DJ of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And welcome.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you're tuned in to All Star
3: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김조한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형.
4: Hey.
5: How are you?
4: I'm good. How you doing, brother?
5: Doing good as well. Thank you so much to everybody tuning in, whether you're watching us on NutTube or listening

0: 사랑에 관련된 노래 이름이 그 제목은 Love이거든요. 사랑, 사랑아. There's 뭐 사랑에 관련된 그 뭐 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게 뭘까?
1: So if I remember the you know the lyrics to this song, not you know word for word, but it's like music soul child singing to love, not yeah. a particular person, but like he's like singing to slash having a conversation with love.
0: Yeah,
1: right.
0: It's like 사랑이 사람이었으면
1: 네.
0: 이런 존재였을 거예요.
1: Oh,
0: right.
1: That's deep,
0: what you are. Right.
1: 어 너무 궁금하다.
0: Yeah.
1: 네. So today's for Hania vibe check, we have Music Soul Child's Love. So we're first going to dive into the lyrics, see what they mean, and of course at the end we have a mini concert ready for our listeners by none other than Kim Johan. So Hyung, let's take it away with the lyrics.
0: All right. Here we go. Love. There's so many things I've got to tell you. 사랑아.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But I'm afraid I don't know how.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And I don't know for our listeners, and I don't know about you, but like,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like your like first crush or 뭐 첫사랑 그때 mm-hmm. 뭐 고백하거나 고백 받을 때 like you don't know like what to say. You don't know how to respond.
0: 그 이유는
1: 네.
0: Because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would look at me differently. 왜냐면 네. 혹시라도 내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좀 두려워.
1: So there's a possibility 이 뭐가 이게 뭐의 가능성이 있다.
0: Yeah.
1: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look at me differently. 어 그럼 이게 그 말인가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한테 고백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사랑아 사랑해라고 이거 하면. 혹시 나를 다르게 볼까?
0: 그렇지. 예를 들면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1: 네.
0: 그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리고 나는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그런 벽이 생기고 그러면 얘를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
1: 맞아요.
0: 나는 이렇게 좋은데
1: Love's like that sometimes. Like, yeah. love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like, risk something for. Love is never, like, a sure thing, right?
0: It's never.
1: A sure thing은 그냥 이미 뭐 이게 답이 그냥 정해진.
0: 특히, we're friends.
1: Mm.
0: We're friends, but 나는 좀 친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어.
1: 맞아요.
0: I actually sort of think you're special.
1: 네.
0: 근데 그분은
1: 네.
0: 그냥 친구. 난 그, 그냥... 이거
1: 나도 그냥 농담이었어.
0: Right?
1: Just joking.
0: Just kidding.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1: 근데 이거
0: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너 좋아하잖아.
1: 이거 방금
0: 그게 아니고
1: 이거 당하면요. 이거 영어로도 표현 있잖아요. 뭐냐면 친구한테 뭐 고백했는데 나는 그냥 친구로서 너무 좋아. Friend zoned라고 하잖아요. Right? Friend zoned. So 이걸 당하는 거예요, 사람. So I was friend zoned by you know him or her. Meaning 이 딱 그 친구의 zone, 친구의 딱 이 뭐라 그러지? 이 구간만 이제 있을 거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가 될 수 없다.
0: Yeah.
1: So that's being friend zoned.
0: Yeah.
1: 어떡해. But 일단 뭐 뮤직은 일단 사랑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더.
0: There's always timing, right?
1: 그쵸.
0: I just wasn't in that mind space, right? Love. Ever since the first moment I spoke your name, 사랑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입에 담았던 순간부터, from then on, I knew that you'd be in my life. 너가 내 삶에 들어온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
1: 네.
0: Things were destined to change. 모든 것이 달라질 운명이었다는 걸.
1: 자, 여기서 좋은 표현도 몇 가지 있는데요. From then on. 특히 이제 뭐 이야기나 스토리 말해줄 때요 이렇게 뭐 이어가게 말하게 from then on
0: 그때부터
1: yeah. 말하는 거죠 and 그 다음 줄에 things were destined to 이게 destined you are my destiny 그죠 운명이잖아요 so if things were destined that means 이거는 운명이다 그냥 it's my destiny it's your destin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or this was destined Right?
0: Yeah.
1: 이거는 뭐 우리의, 너의, 나의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Yeah. So we go to the chorus that says love. So many people use your name in vain. 사랑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지.
1: 맞아요. My
0: love you bro. Yeah, me too. Love you bro.
1: 네.
0: Love you sis.
1: 맞아요. 이 사랑 단어를 너무

0: 있어 뭐 그게 사랑이야.
1: 맞아, 너무 가볍게 그냥 막 던지고 막
0: 그게 이렇게 사랑이야? 하면. 그러면 안 하고 싶어. 됐어.
1: 맞습니다.
0: 네 사랑은 별로야.
1: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0: 그렇지.
1: 주니까
0: 너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아, 됐어.
1: 다 던져.
0: 오빠는 진짜 right.
1: 왜냐면 use your name in vain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면요, 성경책에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0: Lord, Lord,
1: right,
0: God.
1: So, 맞아요. So my 작은 엄마, she was super, she was like super religious, right? And but I'm very thankful for her because you know she brought me up to, you know, she helped, you know, bring me up to the person I am now. But she would always say, because she would stick very much to the Bible, like don't use God's name in vain. Mm-hmm. So using somebody's name in vain,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진짜 이 뭐지 그 중요한 순간 and 진짜 이게 뭐라 그러지? If you don't really mean it, don't say it, right? So 그래서 in this particular song, 사랑 이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0: Yeah.
1: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 뜻입니다.
0: Love. Those who have faith in you sometimes go astray. 사랑을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
1: Oh, it's kind of religious, no? These
0: so
1: lyrics.
0: So you could actually change this love to God.
1: Yeah.
0: If you wanted to.
1: If like so, Music Soul Child. Obviously, yeah, I don't know what his religious background is, but I feel like the words he lyrics he use, you would find it a lot in, you know, very religious settings, like in the Bible and whatnot. Those who have faith. 그렇죠. 이 faith가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In you sometimes go astray. 왜냐면 go astray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basically
0: 길을
1: 잃다, right? Go off the path.
0: That's right.
1: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lose direct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go astray 조금 뭐라 해야 이게 modern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That guy's little he's gone astray, man.
1: 네.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man he lost sight.
0: He lost it.
1: 이 시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0: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the joys and hurts, love, for better or worse, I will still choose you first.
1: 스윗하다.
0: 예, 두 줄은 거의 시예요.
1: 네.
0: 기쁨과 아픔, 좋을 때와 힘들 때, 모든 지나면 love, 모든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가장 먼저 선택할 거야.
1: 진짜 스윗하다. Ups and downs, 이렇게도 좋은 일, 나쁜 일. 뭐 기쁨과 슬픔, ups and down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ups는요, 진짜 사람이 업돼, 한국에 너무 업돼 있다라고 하면 누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텐션 엄청 높은 그런 뜻이잖아요, right?
0: Yeah.
1: So that's what ups are. Downs are 진짜 그 이 표현 있잖아요. Oh, I'm feeling down.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할 때 I'm feeling dow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서로 진짜 우리 ups and downs 좀 많았지. We've had a lot of ups and downs. 우리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Ups and downs. For better or worse.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으냐면요. In weddings. 미국의 결혼식이에요. So for better or worse. 진짜 좋을 때 and 나쁠 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So love for better or worse. I will still choose you first. 좋거나 뭐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나는 사랑을 먼저 선택하겠다. 와, 나 이런 가사인 줄 몰랐는데 이 노래 그냥 love 이렇게만 거기 이렇게 듣고
0: yeah, it's beautiful. 네,
1: 맞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As 형 said,
0: for all gospel like this, all soul songs. The root is from gospel.
1: Oh yeah,
0: it's all from
1: a lot
0: gospel
1: of these.
0: 맞아,
1: a lot of these artists, not just Music Soul Child, but I'm sure Brian McKnight, Luther Vandross, Stevie Wonder,
0: the
1: all these people, like even like you know Ray Charles, they grew up in church. Yeah. Obviously, their parents maybe even were like pastors and the ministers.
0: Yeah.
1: So 이게 교회에서 음악 엄청 큰 영향을 가는 것 같아요 for these R&B artists. 그래서 이 노래 특히 좀 이제 그 느낌 들거든요. You know, like how they do R&B in church settings.
0: Yeah.
1: 너무 여기서 잘 들을 것 같습니다. So, Music Soul Child's Love, 한이형 brought for today's vibe check. 자, 여기서 여러분의 기다리는 순간. 김조한의 미니 콘서트를 들어볼 건데요. 형, you ready?
0: Let's go.
1: 좋아요. 형's rendition of Music Soul Child's Love.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1: 다니엘, 여기 괜찮아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2: Oh yeah, it looks really fancy. I like it.
1: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 데이트 때 다니엘 씨가 샀잖아요.
2: No, no, I can't let you do that. That would make me uncomfortable. Last time we had our date at that kukbap place, so today I wanted to take you somewhere classy. Order anything that you like. Bon appetit.
1: 아, 프랑스어도 하는 거예요. 오, 완전 능력자였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2: Of course. I'm basically fluent. Bonjour. Bonjour.
1: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여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 아시겠네요. 자, 그럼 메뉴 볼까요?
2: Sure. Oh, wow. Okay. These words look very French. Bonjour, sir et madame. May I take your order? Yes. One of each.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뉴가 지금 10장이 넘는데 이걸 다 시킨다고요?
2: It's okay. Do you know YOLO? You only live once?
1: 아니, 이게 배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문만으로 1년치 월급 다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2: Sir, if you order everything on the menu, it may take all day to finish your meal. Are you sure you'd like to proceed? Oh, don't worry about it. I'll just take the leftovers home.
1: 다니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판도 아직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괜찮겠어요?
2: What? Wait, there's more? Okay, fine. One of each, please.
1: 오늘 배워볼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please.
1: One of each, please.
0: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one of를 붙이면 각각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는 I'll take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One of each, please.
2: One of each, please.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올스타.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we have Hea.
2: Hello.
1: Hi, how are you?
2: I have a serious question.
1: 네,
2: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이 그 음악과 함께 제가 이제 All-Star Theater presents 하잖아요.
1: 네.
2: 너무 그 배과장이면

0: 캐릭터 겹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1: 오, 저요, 저요.
0: 좀 다르게 해볼까요?
2: 아니요. But oh, if you want, but just to let you know, don't be too budams. Okay,
0: yeah,
2: you don't have to
0: no
2: be
0: budams.
2: too burdened with that.
0: How is this? All Star Theater presents.
2: Oh, 이것도 괜찮다. Okay. I don't know.
0: No reaction.
2: No reaction.
0: Okay.
2: From
0: can I try?
2: I like. It gives me like that wrestling / boxing kind
0: of
2: vibe.
0: A little bit. All Star Theater presents. Okay, I'm gonna. 매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0: 어떨까요? 네.
2: 좋아요. But I like this. It kind of like rouses me up.
0: Right?
2: Oh,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0: All Star Theater presents. I don't know. Like it doesn't get me in the mood.
2: Well, for me, what that gives off is, you know, what's that one series?
0: Yeah.
2: I think it's in the U.S.
0: Mm.
2: The guy, he always has this actors.
0: An actor's studio.
2: You know who I'm talking
0: James,
2: about, right?
0: I forgot his last name. Who interviews the actors.
2: Beard.
0: Yeah, inside the actor's studio.
2: Inside the actor's studio. It gives me that vibe.
0: 이게 그 매 시리즈, 매 에피소드에 이제 좀 그 뉴욕에 있는 어떤 연기 학교의 과장 교수인 그런 격인 유명한 분이 유명한 배우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정말 심층도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2: 맞아요.
0: Yeah.
2: So I remember watching a couple episodes, but the reason why I remember that is on the American SNL, the American version, how Will Ferrell does such a hilarious impression of him. And when they actually have like, you know, guest actors come up and do the interview.
0: I mean, every actor at the end, the host gives like some short questions.
2: Yeah.
0: And one of them is, When you arrive at the pearly gates, what would you like to hear? 그 천국에 나중에 도착하면
2: 맞아요.
0: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2: 네.
0: 하기도 하죠.
2: 맞아.
0: Do you remember? Yeah.
2: Yeah, I remember like, you know, people like tearing up in those interviews
0: yeah.
2: too. But anyways,
0: anyway.
2: it gave me that vibe, which I also liked. 근데 일단 매주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I mean, speaking of which,
2: 네.
0: 우리 민수 씨나 또 우리 부스타들은 이제 나중에 뭐 천국이나 뭐 어떤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2: 아, 어떤 말을 들어야지? 왜? 왜?
0: Okay.
2: 왜 네가? You,
0: I think I know mine. 배고프지?
3: 밥 먹자.
0: 이거 물어오자. 아니면 한잔 해.
2: 밥 묻나.
0: 이거 봤어, 이거 물어.
2: 그쵸.
0: Yeah, yeah.
2: 저도 yeah, 너무 그런 거 듣고 싶은데.
0: Come and have a bite. Yeah.
2: 저는요, 이렇게 딱 지킨 사람, whoever might that be.
0: Yeah.
2: 아직 시간 아닌데. And they sent me back.
0: yeah.
2: 일단 뭐 근데 그때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0: 그죠. 우리 네. 빙고송님께서는 또 비슷하네요. 전국에 도착하면 왜 벌써 왔어? 돌아가. 네. 요걸 이 심리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시간 안 됐는데 아직.
0: Yeah.
2: 좀 일찍인데. 그쵸.
0: Wait, Minsu, so you want to live a long time, I assume? 장수가 좀 목표인가요?
2: 일단, you know, I gotta see my daughter. At least.
0: Your daughter have grandchildren?
2: 그쵸.
0: 진짜 중절.
2: Grandchildren까지는 봐야죠.
0: You've got to become a great grandpa.
2: 맞아.
0: No, you will. I just had a vision. 방금 느껴졌어요. 민수가 이렇게 딱 증조 할아버지 같은 왕 할아버지 같은 게 느껴졌어요.
2: 진짜요?
0: Yeah, you're gonna experience it.
2: 그때도 잘생겼어요, 저.
0: Yes.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럽죠.
2: 네.
0: 강한 긍정 해주면 더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2: 맞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불편해.
0: Anyway.
2: 네.
0: Yeah.
2: All Star Theater Presents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떤 영화 or TV 쇼에 포커스입니까?
0: 네.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comedy, also romantic comedy, Legally Blonde.
2: Legally Blonde.
0: 금발이
2: oh
0: 너무해.
2: Oh my goodness.
0: Let's look at the poster. I haven't seen it yet.
2: Oh my gosh. 진짜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Reese Witherspoon 액트리스에게 진짜 이게 실례 아닌 것 같아요.
0: You know, but it's... I feel like this should be in a museum. 뭔가 이게 박물관에, 미술관에 박제되어야 될 이미지 같은데요. So
2: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금 Reese Witherspoon한테. 네.
0: So Minsu, not just Minsu as Reese Witherspoon, Minsu's face in... I forgot the name of this chihuahua. So, 극 중에서 Reese Witherspoon이 이제 그 L 캐릭터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Brewster? I forgot the name.
2: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하는데 여러분 그 Legally Blonde, 그렇죠? 이게 금발이 너무해.
0: 네.
2: 한국 타이틀 금발이 너무해인데요. 아마 그 포스터 다 기억할 겁니다. I'm sure everybody, you know, can recall the poster. I think she's walking through the campus of Harvard.
0: Pink.

0: little dress, pink shoes.
1: But law books in one hand. Yeah. I think. Right, and then, of course, the dog leash in the other.
0: Oh, my goodness. Now I know. Now we know what Minsu will look like as a chihuahua. Minsu는 chihuahua의 얼굴에도.
1: 우리 민수는 chihuahua에 포커스네요. 나는 진짜 chihuahua는 진짜 숨은 그림 찾기 정도에.
0: I love these little Easter eggs in the posters.
1: 아, 그래도 우리 BDP님이 조금 resolution 조금 더 높은 걸로 조금 할걸.
0: But 어찌 보면 오히려 이렇게 because it's not so clear like it makes you imagine.
1: It's pixelated.
0: It.
1: Yeah. 그쵸? 네. Wow.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해요? 너튜브 들어오세요 지금.
0: 댕댕이 학대인데요라고 김고선님께서. 네. 오늘 저희 Reese Witherspoon 그리고 강아지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0: No, it's wonderful.
1: 아니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0: Yeah.
1: 너무 기분 나쁘게 잘 만들어서 그렇죠.
0: I have a pitch, guys. What if we make a whole collection of these thumbnail images and make it into next year's calendar?
1: 이것도 너무 좋아.
0: 올스타 극장 저기 캘린더.
1: 이것도
0: 내년에
1: 너무 좋다.
0: 갑시다.
1: Like people, Epic High does this. They
0: really?
1: They do their own parodies of super famous like movie posters, and this is for like you know to promote their concert.
0: Mm.
1: 아 그래서 그 친절한 뭐 친절한 그 투컷이었나 뭐 이렇게 they would change the title and everything and make it into like parodies. 이것도 너무 이거 혹시 다 keeping 하고 계시죠?
0: 부스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선물로 보내드리거나 살 용의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님 우리 그 포카로 선물 주는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to all the photo cards that we gave?
2: 수요가 없어서.
1: 창고에 엄청 쌓인 거 아니에요?
0: 없다. There's no supply. 아닌가? Supply, no. 맞아요.
1: Supply without demand.
0: Yeah, supply without
1: supply
0: demand.
1: Supply without demand.
0: Yeah. All right, so a little bit about the movie. It was out in 2001, of course, starring Reese Witherspoon.
1: 네.
0: 네, 그 아주 화려한 외모에 밝고 인기 많은 여대생 Elle Woods가 이제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she goes to Harvard Law School and all the episodes that ensue. I love the message of this movie. 이 영화가 이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이런 또 메시지를 아주 유쾌하게 전달하죠.
1: Yeah, I think through this film because you know in the U.S. there not so much these days, but back then you know that's there was that stereotype of you know blondes you know, not being able to maybe like succeed in certain things,
0: 맞아요.
1: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higher education or whatnot. So obviously they were playing on that stereotype, but. Shows you, like you said, you know, don't judge a book by its
0: 맞아요.
1: cover.
0: So yeah, Reese Witherspoon, I think she does a great job at, like, she does play into that stereotype, but 이 스토리상에 또 그렇지만 또 안타 여기 또 통쾌하게 보여지죠.
1: 맞아요.
0: Yeah.
1: 네.
0: So we have some scenes from the very first Legally Blonde. So there was a sequel, 2탄도 있었고,
1: 맞다.
0: 바로 그 DVD로 간 그 Legally Blondes라 해가지고
1: 네.
0: 그 Elle Woods의 뭐 사촌 동생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했어요.
1: 그쵸.
0: And this Legally Blonde was also a musical on Broadway.
1: Oh.
0: Yeah. And there's talks about a Legally Blonde 3. So let's see what will happen.
1: I mean if the spin-off went straight to DVD,
0: maybe.
1: I don't know if they probably get Reese Witherspoon back.
0: Yeah.
1: That's a movie I'd watch.
0: I'm excited. I'm excited.
1: 좋아요. So
0: So today for today's scenes we have 또 오랜만에 wig 또 가발이 또 찬조 출연을 합니다. Yeah, 그래서 민수 씨가 민수 getting in character
1: 혹시,
0: right now.
1: 혹시 does somebody like clean and like like manage 관리 이 가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뭐냐면
0: 가발 관리자
1: 땀 흘리는데 땀 흘리고 they just throw it in the probably 창고 and they
0: yeah.
1: have to wear it again.
0: If these wigs could speak, 이 가발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군요.
1: 네, yeah. 네 이거.
0: 근데 지금 우리 어쨌든 오늘도 연기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try to like feel yourself get into the character of Elle Woods as you're putting her hair on.
1: Okay.
0: 아, 좋습니다.
1: Okay.
0: 또 요즘 유명
1: Elle Woods.
0: I like the layering. 요즘 그 앞머리와 그 레이어링이 아주 잘 돼 있는 가발이네요.
1: 아니요. I'm a natural blonde. I'm a natural blonde. 네.
0: 좋습니다.
1: 좋아요.
0: 한번 가볼까요?
1: Cue.
0: Action.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중인 금발의 미녀 엘과 남자친구 워너. 엘은 오늘이 드디어 프로포즈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0: 들떠있다.
1: Oh, Honor, you have such deep eyes. 자기 눈은 어쩜 그렇게 깊어?
2: God, you're so wonderful. Elle, thank you.
1: Warner, here's to us. 우리를 위하여 짠!
2: To us! 짠! Elle?
1: Yes, honey?
2: So one of the reasons I wanted to come here tonight was to discuss our future.
3: 오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 자기야.
1: And I'm fully open to that discussion. 나도 그 대화 완전 환영해.
2: Oh, good, good, good, good. Well, you know how we've been having all kinds of fun lately?
1: Uh-huh.
2: 우리가 그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잖아.
1: Uh-huh.
2: Well, Harvard is going to be different. Law school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1: 그치, 그치.
3: 하버드 법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자기야, 이제 난 좀 진지해질 때가 됐어.
2: I need to be serious.
1: Of course, darling.
2: I mean, my family expects a lot from me.
1: Right.
3: 그리고 또 나도 나 자신에게 또 기대하는 게 많아. 언젠가는 또 정계 진출도 해야 하고
2: I plan on running for office someday.
1: And I fully support that, Warner. You know that, right?
2: Absolutely. But the thing is, if I'm gonna be senator by the time I'm 30, 내가 그 서른 살쯤 상원 의원이 되려면 이제 철없이 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I need to stop messing around.
1: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Warner, I completely agree.
2: That's why I think it's time for us.
1: Uh-huh.
2: 그래서 이제 우리도 L,
1: yes,
2: my sweetheart, 우리 헤어지자. I think we should break up.
1: What?
2: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honey. 그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
1: You're breaking up with me? I thought you were proposing.
2: Propose? L, honey, if I'm gonna be a senator, 내가 상원의원이 되려면 이 마를린 먼로가 아니라 제키 케네디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1: What? So... You're breaking up with me?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금발이어서 헤어지는 거야 지금?
2: No. That's not entirely true. 꼭 그런 건 아니고.
1: Then what? 내 몸매가 너무 완벽해서? Because of my amazing figure then?
2: Sweetie, keep it down. 목소리 좀 낮춰. People are looking at us.
1: So, when you said that you would always love me, you were just messing around? 나 영원히 사랑했다고 했던 건 그냥 장난이었어?
2: I do love you. I just can't marry you.
4: 상처받은 엘은 부모님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
1: Dad, I'm gonna go to law school.
3: 뭐시라? Law school?
1: It's a perfectly respectable place, Daddy. 아빠, 로스쿨은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곳이에요.
4: Elle, 엄마 얘기 좀 들어봐. Honey, you were first runner-up at Miss 자갈치. 넌 미스 자갈치 대회 결승까지 오른 아이야. Why are you gonna throw that all away? 그걸 왜 지금 다 포기하려고 해? 하버드 때문에?
1: 하버드에 가야지만 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2: Oh, sweetheart, you don't need law school. Law school is for people who are boring and ugly and serious.
3: 아이, 로스쿨은 그 지루하고 못나고 심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다.
4: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선포하는 L.
1: Girls, I'm going to Harvard.
4: Oh, You mean like on vacation? Let's all go. Road trip!
1: No. I'm going to Harvard Law School.
4: Huh? But why? Elle, I know you're upset about the breakup.
3: 네가 지금 이별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그냥 백화점이나 가자.
4: Can't you just go shopping?
1: Listen, once Warner sees me as a serious law student, He'll totally want me back. 워너가 나를 진지한 법대생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It's a completely brilliant plan.
4: 다음에 영상

0: 직장 입학 에세이에서 엘은 핑크 비키니를 입고 자쿠지 안에 앉아 있다.
1: My name is Elle Woods, and for my admission essay, I'm going to tell all you at Harvard why I'm going to make an amazing lawyer. As president of my sorority, 여학생 사교 클럽 회장으로서요, I know how to demand the attention of the room when discussing very important issues.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때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고요. And I'm able to recall hundreds of important details at the drop of a hat. 또 수백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순식간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Also, I feel very comfortable using legal jargon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도 법률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거든요, 제가.
2: 어이, 아가씨 예쁜데.
1: 어마마마마. 있습니다. I object. And that's why you should vote for me. Elle Woods, future lawyer of the class of 2027. 2027 학번의 미래 변호사 엘 우즈였습니다.
0: Oh, 단정한 카디건에 볼트 안경까지 낀 엘. 제법 진지한 차림으로 하버드 법과대학 건물에 도착한다.
1: Ah, this is my first class as a serious law student. I totally look the part.
2: Excuse me, Elle?
1: Warner! I totally forgot you go here. Ah, 맞다. 너도 여기 다니지?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sorry. Are you here to see me? 나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1: No, silly. I go here. 나 여기 다녀.
2: You go where?
1: Harvard Law School. Duh.
2: You got into Harvard Law? 네가 하버드 로스쿨에 붙었다고?
1: 왜? 뭐 그게 어려워? What? Is that like hard? Oh my gosh, Warner. Oh, I'm planning this great mixer. 신입생 친목 파티 계획 중이라서 you totally have to help me. It's gonna be so much fun.
2: Uh-huh.
1: Oh, time to go. I gotta get to class, but meet me after. Bye.
2: 그래. 뭐야 이거?
3: 앤 씬.
4: 오.
3: I was
0: 갑자기 앤 씬이 되고. It's like you had to get out of the character.
3: 맞아요.
0: Yeah.
3: So Reese Witherspoon.
0: Yeah.
3: That Valley Girl kind of, right? Just character in general, the voice, the look, and obviously, 저도 이 캘리포니아 살았잖아요.
0: That's right.
3: Right, NorCal, and the time I spent in Southern California, 특히 Southern California에 딱 그 Valley Girl에 being around them a lot of the times.
0: Uh-huh.
3: 옛날에는 흉내를 잘 냈는데
0: uh-huh.
3: 오늘은 조금 it was hard to bring it out a little bit.
0: I mean, we think of that as the California accent. 근데 지금 민수가 말한 것처럼 약간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게 좀 다 다르죠.
3: 그렇죠. 네. I think Valley, when they say Valley Girl, because, you know, they have that area in LA.
0: Yeah.
3: Like, I think NorCal, like northern of Los Angeles, where they actually have like a valley.
0: Yeah.
3: Right? So it's that area where, you know, a lot of like the rich folks, everybody, you know, all high school students have their own cars and everything.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짝 내려고 했는데 뭐가 좀 어색한데 I don't know it's because I've been so like you
0: Maybe.
3: Know away from that whole you know that vibe
0: but I must say as your acting coach
3: 네.
0: really great job today
3: 그래요?
0: 오늘 정말 좋았어요
3: 감사합니다
0: yeah like on point yeah 연기 너무 좋았고요
3: 근데 왜 계속 이렇게 머리 만지게 되지 뭐가 조금 익숙한데
0: 계속 만지면서 우리 영어 표현 좀 짚어볼까요
3: 뭐가 좀 편한데 네 자 let's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from the film Legally Blonde what do you got
0: alright first one is at the drop of a hat. 자, 이걸 직역하면 drop of a hat. You drop a hat. 모자가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한마디로 뭐 바로 즉시라는 뜻입니다.
3: 네.
0: Do you know how this expression originated?
3: Actually, no. At the drop of a hat.
0: 물론 모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 네.
0: 그 옛날에 좀 옛날 시대에 이제 행사 같은 걸 시작할 때 요즘은 뭐 호루라기도 있고 뭐 깃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기 전에는 이제 다들 like a lot of people wore hats. 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딱 벗거나 모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행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로 썼대요.
3: Oh, is that kind of similar to, you know, long time ago where they have like drag races?
0: Yeah.

0: So they would have, you know, like a person, most of the time, a woman, like hold like a handkerchief or something over their head.
1: Yeah, similar.
0: And when she drops it like this, that's when cars, you know, go. Okay.
2: 그래서 누가 좀 시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정말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행동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1: So for example, he's always ready to help at the drop of a hat. So instead of just saying right away or like immediately, if you feel like it, 이런 표현도 한번 다양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Or for another example is my dog starts barking at the drop of a hat. 우리 강아지는 정말 그냥 곧바로 누구 무슨 소리만 나면 걸핏하면 바로 짖어요.
0: Yeah.
1: So yeah, the drop of a hat, you get into character. Minsu got into character at the drop of a hat.
0: It's also, I feel like if somebody, you know, with the first example you gave, he's always ready to help at the drop of a hat. 그런 느낌도 줘요. 내가 뭐 부르자마자. Right? So he's always ready at the drop of a hat. 그럼 제가, all I have to do is just say the word.
1: Yeah.
0: Right? And he or she will like do it at the drop of a hat.
1: Because some people, even if you say, 나 이거 좀 도와줄래요? 하면, 어, 잠깐만.
0: 맞아.
1: 어, 좀만. 이러다가 또 도는 사람 있거든요.
0: 시간 되나? 그쵸. 네.
1: 자, 다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Ellie 이런 말을 하죠. I totally look the part.
0: Look the part.
1: Mm-hmm. So to look the part, that means, 여기서 part는 이제 그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역할이라는 뜻인데
0: 네.
1: 나 완전 그럴듯해 보여.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 이렇게 뭐 겉모습이나 분위기를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So for example, I really do this. When I start a new job, I'm so nervous.
0: Yeah.
1: So what I do is I try to look the part. So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긴장되니까 그냥 겉모습이라도 보게 뭔가 좀 옷차림에 좀 신경을 씁니다. 딱
0: 맞아요.
1: 그 역할로 보이게끔.
0: 이것도 중요하죠.
1: Yeah. Another example is dress the part라고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0: 네.
1: 그 역할, 그 일에 맞게 좀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0: 맞아요. Yeah. Or maybe a spin-off of that expression, dress for success.
1: Oh, I like that.
0: Right?
1: Yeah.
0: 그래서 어디서 진짜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싶으면 그쵸, 이게 복장, 그냥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Right, so dress for success.
1: Yeah. Yeah, that's it for today.
0: 네.
1: Expressions from Legally Blonde.
0: 맞아요. 이게 저도 딱 보니까, you know, I look the part, don't I?
1: You do. 네. I mean, it's a different version.
0: What part, though? What part, Ayan?
1: Either 이 치와와와 이 엘 우즈가 함께 이렇게 combined된 part입니다.
0: 아, 저는 디즈니 프린세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 Yeah.
0: 나 방금 표정 봤어.
1: Yeah. She's a Disney princess who's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은. Yeah, she's gone
0: 그쵸.
1: through a lot. Yeah.
0: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Hey, and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by Kim Ah-joo.

0: 뾰로롱 문자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네, 우리 고수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1등을 하셨는데요.
1: 오.
0: 1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파리가 귀찮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 물을 조금 더 뜨겁게 해서 씻으시면 어떠실까요? 이미 충분히 뜨겁게 하고 있다고.
1: Question for 고수님?
0: 네네네.
1: Do you use floral, floral or very sweet smelling shampoo or body soap? 이거 때문에
0: 네네네.
1: 이렇게 파리가 특히 날파리들
0: 네.
1: 조금 더 attract 할 수 있어요.
0: 그 향 때문에.
1: 네네네.
0: 민수 씨는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썼었을 때
1: 저 그렇게 읽고 I read on the 저 그렇게 쓰는 뭐 그런 샴푸는 안 쓰고요.
0: 네네네.
1: But I have a lot of plants and flowers in my home. 진짜 생화.
0: 네네네.
1: 많은데 특히 좀 냄새 나는 생화들 날파리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0: 오,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민수 씨 말이 맞았다면 반대로 우리 고수님께서 커피 쿠폰을
1: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Do not send anything to me, okay?
0: 근데 거의 매일 팬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매일 같이 오죠.
0: 그러니까 네. 항상 앞에 쌓여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제 여러분, 조심을 좀 해야 돼요.
1: 읽겠습니다. I'll get to your letters.
0: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님께서 2등하셨고, 닥터수님,
2: Good evening.
0: 3등으로 오셨습니다.
1: 오.
0: 요즘 또 이제 순위가 또 달라지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또 1등 하실지 다음 주 굉장히 기대되고 우리 둥피님께서 꿀팁을 하나 주셨어요.
1: 꿀팁?
0: 어떤 분들께서 채팅을 하다가 나는 분명히 달았는데 다른 분들이 채팅이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둥피님께서는 채팅이 안 보이시면 전 가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 몰랐어요. 새로 고침. 네. 저 몰랐습니다, 저.
1: That's the equivalent of 뭐 컴퓨터가 안 되면 그냥 껐다 켜버린 거.
0: 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1: 맞아, 요즘 네. in this very complex world these days,
0: 맞아요.
1: the simplest solution can be the answer.
0: For real.
1: 네.
0: 진짜입니다.
1: 일단 나갔다. 근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You have to come back after you leave, okay?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나갔다 땡하면 안 됩니다.
0: 그쵸,
1: you have to come back.
0: 돌아오셔야 됩니다.
1: Mm-hmm.
0: 그리고 이제 구루마킴님이라고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1: 이름 뭐라고요?
0: 구루마킴님.
1: 구루마킴님.
0: 네네.
1: 네, 우리 김 구루마.
0: 김 구루마님.
1: 저랑 1일입니다 오늘부터.
0: 네.
1: 어떻게 너무 설레겠다. 어떡해.
0: 네, 이제 마지막 문자. 너구리님, 이게 바로 수요 없는 공급. 그 연기. 아닙니다.
1: 자, 있어요, once again. 있어요. 네. 여러분, 수요 없는 공급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영어로 supply without demand. 이렇게
0: 그쵸.
1: 보내면 됩니다.
0: 네네.
1: 하나 배우고 갑시다.
0: Uh-huh.
1: 하나 배우고 갑시다.
0: That's right.
1: 네. That's it?
0: Yep.
1: 오, 시간 너무 짧은데, 이분?
0: 더 해요?
1: 아니요.
0: 나가래요.
1: 네. 네. 자, 문자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bye.
3: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now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the Nongga Wa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and Yundaeji, both preserved by the Busan Museum, were officially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s. And what makes these newly designated artifacts particularly special is that they capture not the glamorous culture of the royal court, but the daily routines, changing seasons, and perspectives on nature of the ordinary people who lived in Busan. So joining us today is Ms. Wee Sun So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history of Busan and the lives of its people embedded within these two artifacts that have been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위순선 부산 박물관 유물관리팀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시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농가월령도 12폭 병풍과 또 윤대집에 담긴 부산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장 위순선입니다. 네. 부산박물관 유물관리팀은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에 더해 유물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굴해서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explains that her team is responsible for safely preserving and managing the artifacts housed in the museum. And she knows that they work to uncover the hidden value of these artifacts so they can be officially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serving as public assets for the citizens. Now, recently, the 농가 월령도 that we're talking about, 12-panel folding screen, and 윤대집, both from the Busan Museum's collection, were registered as Busan cultural heritage.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what kind of artifacts they are? 네, 최근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유물인 농가 월령도 12 병풍과 또 윤대집이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어떤 유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우선 농가 월령도 한자를 쉽게 풀이해보면 네. 1년 12달 동안 농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농사일과 월별 농촌 풍속을 달력처럼 차례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농가 월령도 12폭 병풍은 조선 말기에 새롭게 등장한 농가 월령가를 시각화한 것으로 19세기 동네 지역의 화가 이신울이 그린 그림인데요.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받아들여 당시 농촌 일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풍속화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함께 지정된 윤대집은 19세기 동네 향리 박주연의 개인 문집인데요. 여기서 윤대는 오륜대를 뜻합니다. 박주연이 오륜대의 지금의 별장과 같은 별업을 경영하면서 남긴 기록입니다. 이 문집에는 오륜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글과 별업을 경영하게 된 이유, 또 후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 그리고 농사에 대한 관심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되려면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함께 부산의 역사나 향토 문화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네. 이 두 유물 모두 19세기 부산 사람들의 삶과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번에 함께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19세기 부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기록이라는 점이 정말 네. 인상적인데요. So listeners, you can see some of the artifacts, both of the artifacts on YouTube channel. We are showing some of the pictures for you. Now, she explains that to simply put, 농가 월령도 refers to paintings that sequentially depict the various farming tasks and seasonal customs occurring in a rural village across 12 months of the year, much like a calendar. And the newly designated 농가 월령도 12-panel folding screen is a genre painting created by 이신울, a representative artist of the 19th century 동네, who adopted the artistic style of 단원 김홍.

0: Hongdo to vividly portray the daily routines of rural life at the time. She notes that also the Yundaejib, as you can see, is actually designated alongside the folding screen as a personal literary collection of Park Ju-yeon, a local official of the 19th century Dongnae, where Yundae actually refers to present-day Oryundae. And the text is a record left behind by Park Ju-yeon as he managed a villa in Oryundae, and it includes writing, singing of the beautiful scenery of Oryundae, his reasons for running the villa, advice left for his descendants, and his deep interest in farming as well. And she points out that for an artifact to become a Busan cultural heritage, its connection to the history and local culture of Busan is the most critical condition alongside its historical and academic value. And she shares that both artifacts were able to be designated together because they were recognized as precious materials that perfectly prove the lives and artistic capabilities of 19th century Busan people. Well, when people think of cultural heritage, they often associate it with stories of the royal court or famous figures. However, it's, I think, impressive that these newly designated artifacts capture the lives of ordinary Busan residents. So what makes them so uniquely meaningful?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흔히 왕실이나 또 유명 인물의 또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번 유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가 원령도 12폭 병풍과 윤대집은 우리 지역 부산에서 제작되었던 역사 자산입니다. 특히 농가 원령도 병풍은 지역 인사가 지역 화가에게 직접 의뢰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조선시대 일반적인 풍속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이제 평범한 부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림 각폭에는 그림의 주문자인 박주연이 직접 쓴 농가 원령가가 있어서 네. 그림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Wow, so she shared that Yundaejib and Nongga Wo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which were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are historical assets that were directly produced and enjoyed right within our local region. And in particular, she points out that the Nongga Wolyeongdo 12-panel folding screen was actually a piece commissioned directly by a local figure from a local artist. And we can actually see the piece that we're talking about, and she notes that although it follows the Joseon Dynasty genre paintings, looking closely inside reveals the dynamic and vivid appearances of the people who built their lives with Busan as their home back then. And she adds that on each panel of painting, the Nongga Wolyeongda actually directly composed and written by the patron Park Ju-yeon is featured, which harmonizes with the illustration and further enhances the values of the work. And you can see it definitely in the picture.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농가 원령도 사진을, 원령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이 작품은 어디 있는 거죠?
1: 아, 네. 이 작품도 농가 원령도의 한 폭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마도 봄을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제 논에 가서 밭갈이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래서 보시면 그 앞에 장면요.
0: 네.
1: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농부가 소를 이제 쟁기를 메고 농부가 소를 모는 장면이 있는데요.
0: 네.
1: 마치 막 농부 입을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지만 이리 하는 그런 소리가 쟁기 소리 한 개 들리는 것 같고요.
0: 네.
1: 그 바로 밑에는 지금 안악이 아마도 아기를 얻고 억척스럽게 지금 밭을 김을 매는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0: 네, 정말 구체적이에요.
1: 네, 그 소 위를 바로 보시면 네. 날이 굉장히 더웠는지 일꾼들이 이제 위에 옷을 벗어 던지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0: 네, 와. So you can see so much details in each of these 12 folding screen pictures, right? The paintings. And we do want to hear more about this. So can you share more stories within the panels and tell us how the people of the time actually lived?
2: 조금 지금 들어봤지만
0: 당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병풍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요?
1: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내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네. 화면은 추수 장면이 보이네요. 네. 모내기.

0: 이 장면입니다. 지금 논에 한창 지금 봄철을 맞아서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조금 보시면 지금 논두길 위로 안악들이 광주리에 새참을 가득 쥐고 논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또 아기가 엄마 손을 엄마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1: 그러네요. 강아지도
0: 강아지까지
1: 보이네요. 네.
0: 굉장히 꼬리 흔드는 모습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의 그런 그 단순한 일반적인 풍속화의 도상을 참조했으면서도 굉장히 실제 살아있는 부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그림 한 점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Beautiful, beautiful indeed. So she shares that looking closely at this folding screen makes one feel pulled directly into the rural seasons of 200 years ago, right? She describes a warm spring day scene where the entire village comes out to the field, noting that the shape of a farmer driving an ox, right? And it seems that he's shouting to the animal. You can almost hear them shouting. And she points out that in one corner of the rice paddy that we are looking at right now, actually, a woman is seen weeding with a baby strapped to her back. And looking toward the upper section, she describes a farmer so hot while working. They took off their tops and bare their bellies while resting it as well. And in another painting, she points out to people with their backs bent in the distant paddies, busy planting rice. And there are also, we can see right now in this painting, women walking alongside the path below, balancing heavy snack baskets on their heads. She concludes that with details ranging from, as you can see right now, the toddler gripping the hem of mother's skirt to a dog wagging its tail, the daily routines of Lake Chosun rural life unfold vividly as if moving right before one's eyes, and it is definitely beautiful. Well, I am curious about what Lake Chosun era Busan looks like through the lens of these cultural heritages, and also what kind of message the people of that time wanted to pass down to those of us living today, maybe. 이런 문화유산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조선 후기 부산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네, 흔히 조선시대 부산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도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이 보여주는 19세기 부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중앙의 문화를 흡수하고 주체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신울은 당시 한양에서 유행했던 그 김홍도의 풍속 악풍을 빠르게 흡수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산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러한 예술을 후원하고 또 소비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는데요.
1: 네.
0: 이것은 부산이 중앙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이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 그럼요. 네. So she shared that people often think of Lake Chosun era Busan as a remote region far from Hanyang. But these artifacts tell a different story. They show that 19th century Busan actively embraced new cultural trends, supported local artists, and developed a vibrant cultural life of its own. She notes that Dongna painter adopted the popular painting style, but used it to really vividly portray the lives of people in Busan. And she also points out that the patron Park Ji-yeon carefully recorded the names as well. So what may maybe seem like ordinary life today can become an important part of local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 And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Wee Sun-s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Now, there is a reason this artwork is so special. I heard it is the only 농가월령도 12-panel screen, a folding screen, where both the Patreon and also who commissioned it and the artist who painted it are confirmed to be from Busan. So we would love to hear what this signifies regarding the cultural standards and cultural history of Busan at that time. 이 작품은 주문한 사람과 그린 사람이 모두 부산 출신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농가 원령도라고 들었는데요. 당시 부산의 문화 수준과 또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병풍의 마지막 폭인 12폭을 보면 중림이 평하고 송암이 그리다라는 문구 한 개, 두 개 인장이 나란히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지금 중립은 동네 향리 박주연의 호이고요. 송암은 동네 화가 이신울의 호입니다. 이것은 그림의 주문자와 제작자가 모두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 안에서 그림이 유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 네.
0: 당시 동네에는 이신울뿐만 아니라 변박, 변지순 등 최소 20명이 넘는 화가들이 활약하며 평안과 더불어서 지방화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가 이신울의 역량이 대단했는데요.
1: 네.
0: 독일 킬른 동아시아 박물관에 소장된 이신울의 서원 아집도를 보면 그가 당시 중앙화단에서 유행했던 화재나 최신 화풍에도 능통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예술을 깊이 이해하는 지역 후원자와 역량 있는 지역 화가가 만나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9세기 부산의 높은 문화 수준을 말해준다고 생각됩니다.
1: 네, 당시 부산이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So she shares that this particular aspect is exactly what the art history community is focusing on the final 12th panel of the folding screen. The phrase critiqued by 중림 and also painted by 송암 is inscribed alongside two seals stamped by side by side. And she explains that 중림 is the pen name of 박주연, an influential local official of 동네 who commissioned the piece. And 송암 is the pen name of the artist 이신울, proving that the commissioning and production of artwork occurred independently right within Busan. She notes that during that period, 동네 was home to at least 20 active artists, including 이신울. And in particular, she highlights the incredible capability of the artist 이신울, mentioning that his piece 서원 아집도 preserved in the museum in Germany demonstrates how well-versed he was in the latest artistic trends and popular painting subjects of the Central Art Circle at the time. Well, let's also talk about 윤대집, designated alongside the folding screen. It's a personal literary collection of 박주연. So moving beyond a simple personal record, what kind of historical value does it hold for us today? 말씀하셨다시피 함께 지정된 윤대집은 박주연의 개인 문집인데요. 오늘날엔 어떤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윤대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19세기 동네부의 생활과 자연환경 그리고 향리층의 지형과 문화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농사와 관련된 풍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부산지역 농업사와 같은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륜대 일대는 회동 수원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거나 사라졌는데요.
1: 네.
0: 윤대집 속에 있는 윤대 산수가 같은 글을 보면 당시 지역민들이 실제로 삶을 일구고 농사를 짓던 모전평, 점기평, 죽정평 같은 구체적인 들판의 이름들과 주변의 산 이름들이 아주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문집은 19세기 부산의 지형과 농업 환경을 고증하고 복원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So she explains that 윤대집 is much more than a personal record. It offers valuable insight into everyday life in the 19th century 동네 local culture. Culture and agricultural practices, making it an important resource for studying Busan's history. She adds that much of the Oryundae area now changed or disappeared after the construction. However, writings in 윤대집, including 윤대산수가, preserve the names of local fields such as 모전평, 점기평, and 죽전평, as well as nearby mountains. And as a result, the collec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urce for understanding and reconstructing the landscape and agricultural environment of 19th century Busan. Well, in the end, cultural heritage is a collection of stories left behind by the people of the past. So as you research these artifacts, what is the greatest value you have felt personally?

0: felt. 이 문화유산은 결국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팀장님은 유물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저는 이번에 농가 활용도 병풍과 윤대집 지정 과정에서 부산에 살았던 그 밀양 박씨 가문의 행적과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0: 네.
1: 여기서 기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양 박씨 가문은 우리 부산 역사에서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 이 저작물을 남긴 아주 보기 드문 가문입니다. 아버지 박주연은 앞서 말씀드린 윤대집 집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아들인 박상식은 1880년 수신사 향서기로 일본에 다녀와서 사행록인 동도 일사를 남겼습니다. 이 가문은 근대로 오면서 동네에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거액의 돈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 민족계 은행인 동네은행 창립 주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그 사회적 요구에 부응을 해왔습니다. 한 가문이 세대를 넘어 남긴 기록이 오늘날 부산의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되는 걸 보면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박물관 종사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런 기록이 현재와 또 과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Beautiful. So watching the designation process this time led her to reflect deeply once again on the magnificent power of recording. And she highlights that this family, the Milyang Bakshi clan, is a very rare case in our Busan history where a father and son produce significant historical writing across two generations. And she notes that while the father left behind Yundejib, which captures, of course, what we talked about, Oh Yunde, and his son, Park Sang-sik, served as a local official secretary of the Sushinsa. And she points out that as the time transitioned into the modern era, this family actively responded to the modern needs of local community by donating a large sum of money to establish a private school and participate as founding shareholders of the Dongnae Eunhaeng, the first ethnic capital bank in the region.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the head of the collection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The Busan Museum runs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to help citizens experience our cultural heritage more closely. So could you introduce some of the programs currently available?
2: 예, 부산 박물관에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곧 개최됩니다. 이를 기념해서 부산 박물관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손잡고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조선 왕조 왕실의 격조를 보여주는 우수한 유산들과 더불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 실록을 전시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실록의 4대 사고본을 한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전시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을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정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올 여름과 가을 부산 박물관에 꼭 오셔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 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3: So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soon be held in Busan. So to commemorate this event, the Busan Museum has partner with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under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prepare a special exhibition. She explains that the exhibition will feature outstanding heritage items and that they're going to be showing different items designated as World Documentary Heritage. And she highlights that this will be a very rare opportunity to view the four major historical repository editions of the annals, which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regions. And they're going to be gathered in one single location. And she notes that the exhibition period runs from July 7th to August 31st, and the upcoming special exhibition is themed around beautiful Joseon Dynasty Garden is also planned for following autumn. So she invites everyone to visit the Busan Museum this summer and autumn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our culture firsthand.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with our listeners your last words?
2: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0: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오늘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부산 지역,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박물관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o she shares that it was a deeply meaningful time for her to share the precious value of our local history with the citizens. And she expresses her commitment that Busan Museum will continue to do its absolute best to fully protect and nurture the historical assets of the regio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Ms. Wee Soon S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the Artifact Management Team at the Busan Museum.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Wee Soon Sun 부산 박물관 유물관리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Village People with YMCA.

0: 아니, 저항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는데 수십 년간의 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불평등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1: I see. So in his Pancasila commemoration speech, President Prabowo pointed out that for too long, the profits of their natural resources have been leaked abroad and presented policies to centralize palm oil, coal, and nickel exports through a single national window, downstream industrialization, and the mandatory deposit of export revenues into state-owned banks as the core of economic transition. He also declared that he is ready to face resistance from groups involved in corruption, smuggling, and illegal economic activities, which is a statement where the president publicly acknowledged the inequality that the benefits of growth over the past decades have not really returned to all citizens. While the Pancasila commemoration speech practically became a venue for announcing economic policy, so specifically, what kind of system has been established? 판타실라 기념연설이 사실상 경제정책 발표 자리가 됐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체계가 마련됐나요?
0: 네, 수출 직정화를 담당할 신설 국영기업 다난타라 숨바다야 인도네시아가 소버린 펀드 다난타라 산하에 설립되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단계로 민간 수출업체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수출 수익 전액의 국영은행 예치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 최대 9,080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정책 명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I see. So a newly established state-owned enterprise,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which will handle export centralization,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Sovereign Wealth Fund at Danantara. And as a first phase from June 1st to August 31st, private exporters' transactions will be phased over, and the mandatory deposit of the entire export revenue into state-owned banks will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President Prabowo claimed that up to $908 billion of national wealth leaked away over the 34 years from 1991 to 2024, presenting it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policy. And it is a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considerable scale. So, how are the markets and international investors reacting to this? 규모가 상당한 구조 개편인데 시장과 국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루피아는 달러당 18,190루피아로 사상 최저이고 올해 7% 이상 절하됐으며 자카르타 증시는 올해 35% 이상 하락해 블룸버그 추적 90여 개 글로벌 증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1월에는 MSCI가 주주 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시 평가를 동결했고 그 소식만으로 증시가 하루 7.35%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올렸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1: I see. So the rupiah is at an all-time low of 18,190 per dollar and has depreciated by over 7% this year. And the Jakarta Stock Index fell by over 35% this year, ranking lowest among the 90-odd global stock markets tracked by Bloomberg. And in January, MSCI froze its evaluation of the Indonesian stock market, citing shareholder structures, and the stock market plunged 7.35% in a single day on that news alone. And although the central bank raised the benchmark interest rate to 5.25%, the market reaction remains negative. So the policy stance putting forward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market instability caused by the policy are clashing head on.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Surrounding the damage from the floods and landslides that hit Sumatra late last year, I understand that the affected residents directly chose legal means against the governmen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해 수마트라 대형 재난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섰다고요?
0: 네, 지난해 11월 사이클론 세냐르가 수마트라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세 개 주를 강타해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60만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56억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 주민 7명이 5월 7일 국가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통령을 포함한 환경, 산림, 농업부 장관과 재난관리청장을 피고로 세계주의 국가재난 선포와 산림 광업

0: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eongeun Bangse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1: I call him.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Hello,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아플 때가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1: 메소, 众所周知啊, 身体健康永远都是第一位的, 对, 尤其呢是在国外, 身体不舒服,生病的时候啊, 那如果呢你还不会用当地的语言表达自己的症状, 那真的是会非常的无助, 当然着急几乎也没什么用。 对，那另外呢，以中国为例，那中国很多的医院或者是一些呢可能大的综合的医院的科室呢又非常的多，那你看病的流程啊，嗯，也有点复杂，所以呢提前学一点啊。 咱们中文的一些呢医疗用语那真的是太重要了。
0: 네, 맞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몸도 아픈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더 서럽고 소통도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병원에서 접수할 때부터 내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까지 아주 알차게 대본을 꾸며봤습니다.
1: 没错，没错，是的，为了让大家呢能够在遇到这些突发状况的时候呢不必紧张，所以今天呢。 用心的为大家准备了三个在医院里面最常用的场景以及呢句子哈，那掌握了这几句话，保证你在关键时刻呢能够呢准确表达，顺利看病。
0: 좋습니다. 병원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법의 세 문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중국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접수처.
1: 과하추.
0: 네. 보통 접수라고 하는데요.
1: 네.
0: 내과로 가야 해요라고 말을 하거나 어디가 아픈지 먼저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1: 没错，这就是我们到了医院之后的，可以说是第一步了哈。那就是挂号。对，你可以对挂号处的工作人员说什么呀？你好，我要挂号就可以了。当然，接下来如果你还能知道你想要。 去往哪个科室，比如说内科、外科还是儿科？对，当然如果你不确定的话也没关系，你可以啊先说说自己的症状，比如说我感冒了，我挂哪个科？那么这里的挂这个动词呢，就是挂号，挂号呢就是登记、登记看病的意思。嗯，我要挂号라고
0: 하면 접수하려고 합니다라는 뜻이 되는군요.
1: 네.
0: 그리고 我 感冒了。 과 나그 크라고 하면 저 감기에 걸렸는데 어느 과로 접수해야 하나요?
1: 맞습니다.
0: 만약에 갑자기 네. 열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물어보나요?
1: 发烧，对吧？那你可以说我发烧了，挂哪个科？ 对，好，哎，这里还有一个小小的 tips 啊，那就是呢，中国呢很多的目前的一些呢大型的医院了，那都会有除了人工挂号之外呢，还会有什么呢？自助挂号机，在机器上操作就可以完成。但如果身体不舒服，或者说你不熟悉流程的话，对，那直接呢去往人工窗口，然后呢用龙哥刚刚给大家分享的这句话直接问询，就是最快的。哦，
0: 그래서 发烧라는단어도꼭외워둬야겠어요。是的。 我要挂号와 증상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당당하게 접수하는 연습 같이 소리내요.
1: 没错.
0: 따라 말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1: 来，我们张开嘴，大声跟我们读。
0: 네.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1: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0: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1: 저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你好，我要挂号。
0: 你好，我要挂号。
1: 你好，我要挂号。
0: 你好，我要挂号。是不是很简单呢？好，咱们继续。
1: 네.
0: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1: 네.
0: 이때 어제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라거나 목이 붓고 기침 나요처럼 내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진찰을 받을 수 있겠죠?
1: 是的，没错没错。那见到医生了之后呢？ 准确的说明你自己的症状是关键啊，比如说肚子痛，对，那你可以说呀，我肚子痛还拉肚子。再比如说感冒的时候，你可以说我嗓子痛，有点咳嗽。哎，那这里的痛，我觉得是很多外国朋友在学习这个词的时候会容易呢和疼和痛这两个词哈，就觉得。 明明是两个不一样的词，但是呢，发音又很相似，但好像意思也差不多。其实你这里的疼啊，你就把它当做是痛来等同的意思来记就可以了。对，好，那拉肚子是什么呢？就是还有一个词叫腹泻。哦，嗯。그래서
0: 肚子疼에 还拉肚子를붙이면 장염이나 배탈 증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답.
1: 목이 아플 때는 쌍스텅, 기침은 咳嗽라고 하는군요.
0: 네, 没错。 好，就是这么的简单呀。是，而且呢，医生通常呢会问你，比如说这个症状持续了多长时间，也就是你痛了多久。那如果你想说明具体的时间时长，那你可以加上一些呢时间的词，比如说从昨天开始我肚子一直在疼，或者说呢我感冒三天了。 这样医生呢就能够呢更准确的去判定你的病情。哦，그래서从什么什么开始이라는
1: 표현을 쓰면 의사 선생님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是的，从我下飞机开始，从我刚到北京开始，等等。네，
1: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0: 没错。
1: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자주 쓰이는 배탈 증상 문장 같이 복습해 볼게요.
0: 来，一起练习一下。
1: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0: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1: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0: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我肚子疼还拉肚子。我肚子疼还拉肚子。我肚子疼还拉肚子。我肚子疼还拉肚子。 没错。 很棒。
1: 네, 진료가 끝나면 수납을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하는데요.
0: 에이, 没错, 这是下一步了。
1: 네, 약을 받을 때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나요? 그리고
0: 很重要.
1: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라는 복용 방법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0: 是的，是的，是的，是的，没错，那这就是我们到了看病流程呢，可以说是最后一步了哈，也是至关重要的一步。看完病是为了什么呀？是要能够呢有一个对症的一个对策嘛，对不对？ 那就是吃药拿药，那取药的时候呢，你可以非常仔细的问一下呢药剂师，请问这个药一天吃几次呀？一次吃几粒？嗯，好，这里的次当然就是次数喽。粒呢是一个药片药丸的量词。嗯，그래서一天吃几次。
1: 一次吃几粒라고 물어보면 하루에 몇 번, 한 번에 몇 알을 먹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没错, 没错.
1: 롱꺼, 그럼 만약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나서 먹으라는 말은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0: 어, 这个也非常非常的重要，确实，就是说呢，如果是在吃饭之前吃的药，药剂师呢会说饭前吃，饭前吃。好，那如果是在吃完饭之后吃药的话。 你是不是也会了呀？怎么？没错，改一个词就可以了哈。那另外呢，有的时候呢会注明在药品当中的经常见的一行中文，对，它只有几个字，比如说一日三次，一次两粒，也하세요。嗯，没错，这个就表示啊，服用的方法，表示数量，还有呢就是次数了，以及呢时间的间隔。 那么听清楚这些要求了，就能够保障你能够的按时服药，身体啊才能够更好恢复。嗯，그래서饭前饭后는
1: 발음도 한국어랑 비슷해서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0: 是的，是的，是的，不难。
1: 맞아요. 이 문장만 잘 들어도 약 잘못 먹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0: 没错.
1: 안심하고 약을 복용하기 위한 필수 질문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0: 来, 加油.
1: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나요?
0: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나요?
1: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나요?
0: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나요? 好, 中文可以说, 请问这个药一天吃几次?
1: 请问这个药一天吃几次?
0: 请问这个药一天吃几次?
1: 请问这个药一天吃几次?
0: 棒棒的。
1: 네, 오늘 배운 접수, 증상 설명, 그리고 복용법 확인까지 챙기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0: 是的，心里现在是很踏实了哈，对吧？至少遇到看病这件事情，哪怕我自己一个人，也不用担心。
1: 해외에서 아픈 것만 큼 걱정되는 게 없는데 이 표현들만 알아두어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0: 没错，是的，身体当然我们中国有句话叫做身体是革命的本钱。的意思就是说，你身体啊是非常非常重要的，是无论人在哪里哈，照顾好自己的身体呢都是非常重要的。学会用中文看病也是保护自己的一种方式，也是必须的一件事情，对不对？
1: 맞습니다. 타지에서 아프면 서럽지만 오늘 배운 생생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거죠.
0: 没错。好，那就作为今天的最后一句话，也是一个小小的礼物送给大家，当然也是一个小小的祝福哈，就是身体健康。 健康才是最

0: 다의 财富.
1: 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멋진 말이네요.
2: 그렇죠.
1: 여러분 모두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매서, 祝大家 身体健康, 远离疾病. 让我们下期再见吧. 拜拜.
2: 好的，韩中团队朋友好，来进入歌曲时间。接下来为大家送出的这首歌曲是来自阿桑的《叶子》。

0: a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people are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 came to Busan to look for Hanyu, and I found true Hanyu in Busan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1: Radio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12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새로운 물결을 빚는 양조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0: 스스로의 수식어를 부산의 새로운 물결을 빚는 양조인이라고 네, 해줬어요.
1: 저도 많은 걸 하면서 살아오긴 했는데 전통주 중에 약주랑 소주를 빚고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산에서 술을 빚는 것을 넘어서 부산의 새로운 맛있는 술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주류 문화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화의 파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파도 같은 물결을 빚고 싶다. 호불을 담은 네, 소개 입니다.
0: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안 좋고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죠.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우리의 얼이 담겨 있는 이것 또한 식문화 중에 하나로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1: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더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취하는 문화가 아닌 이제 즐기는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량이 몇 병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술을 좋아하냐, 어떤 술을 즐겨 마시냐 이런 질문들로 바꿔 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모시고 싶었거든요.
1: 영광입니다.
0: 대표님은 어떻게 부산에 새로운 물결을 빚게 되셨습니까?
1: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양한 꿈들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꾸고 있고요. 부산과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나가서 떡볶이나 이런 닭꼬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동네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고 싶고 부산에 이런 냄새와 정취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공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다 주변 공업도시나 서울권으로 다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은 또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게 맞아. 되고 내가 뭔가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높아졌습니다. 전통주 지역 특산주 면허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양조를 꿈꾸면서 다양한 주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는 술 자체에 대한 또 집중, 술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과 향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깊은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0: 양조장이 만들어지고
1: 네.
0: 내가 원하는 맛, 내가 원하는 네. 게 딱 만들어졌어요. 한번 떠올려볼까요?
1: 근데 처음에는 희열보다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제품화를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뭐 어떤 이야기를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부산 국주 주류 박람회라고 이제 8월 달에 항상 열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맛보여드리고 맛있다. 이거 괜찮다. 근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수많은 고민한 그런 과정들이 틀리진 않았구나. 엄청났죠. 희열이.
0: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물로 만들어요?
1: 저희 부산에도 굉장히 좋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수원지에서 오는 물을 해번 정도 정수를 해서 정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지역과 우리 부산의 차이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1: 술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것이 원재료지 않사. 부산의 쌀. 부산에서 나오는 쌀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가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다랑 낙동강이랑 조금 붙어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해풍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네랄이나 감칠맛들이 좀 더 올라오고 한국판 때루아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뭔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부산의 술들 같은 경우에는 국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제가 부산하면 갖는 이미지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전통을 가져오신 양조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부산식 전통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의미 있네요. 방송을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1: 부산과 우리 한국 술은 굉장히 닮아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0: 부산의 술은 글쎄요. 어떤 정신을 담고 있을까요?
1: 한어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술들이 있다.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1: 니체가 한 유명한 명언인데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이라는 말이 있는데

0: Japan, Busan, your Bonzo.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부산이 좋아요.
4: 부산이 좋아요.
3: 뽀 마이 부산.
4: 뽀 마이 부산.
5: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6: 부산? For my Busan.
7: Busan 하면 For my Busan.
6: 하나, 둘, 셋.
8: Busan is good. For my Busan.
9: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0: Today, let's talk about marriage.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marriage partner? If you could choose just one, what would be your most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person you would marry? 네,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꼭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듀엣곡도 하나 신청해 주세요. We'll play your songs in the second half in our Corner Busan playlist. 네, 신청곡은 2부에서 들려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905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 BFM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부산 영화 방송 채널 너튜브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고요. 거기서 바로 라이브 채수로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You can text to sharp 9050 which will cost you just 101. You can also text us through Kakao Talk and the YouTube live chat. Now it is time for Global Chatter Squad.

0: everyone. You've tuned in to For My Busan. It is time now for the listener's requested song of the day, Busan Playlist. This is a segment where you and I build a playlist together based on a daily theme. And today's topic was marriage. So it was like, tell us your go-to song when you think about marriage. And we did have a lot of texts coming in today from Ho-Hu-Chu-Nim, who says, I think the best match is someone who laughs at the same moments and finds happiness in the same little things. In the end, it's sharing everyday life that helps love last.
1: 아, 맞아요. 그 작은 순간의 작은 행복을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사랑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0: And your song request was The Cranberries by Linger. Then we also have another message coming in from 고수님. 결혼 상대 꼭 봐야 하는 거 식성? 밥 먹을 때 밥 통째로 잡고 먹는 거면 결투 신청할 것 같습니다. 크크크. 저의 신청곡은 너에게 쓰는 편지 by Lynn. 밥 먹을 때 밥 통째로 먹으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 결투를 신청할 것 같아.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데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고수님이.
2: We also have another message coming in from 착한 맛 던지 네스통계. 전 결혼 상대로 중요한 건 성격입니다. 성격이 잘 맞아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근거리지 마 비주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성격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0: And another message from 이유진님. I definitely consider the partner's personality first. However, in reality, I usually fall in love with good-looking guys. I think this is the biggest reason why I'm still single.
1: 해가 될까? by 우즈 신청해 주셨네요. 네. 그쵸. 성격이 중요한 걸 알지만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생기면 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요.
0: Alright, if you guys still want to join in on this conversation and send me a message and another song request, please do so by sending us a message through Sharp9051. You can also contact us through KakaoTalk. We also have an application, BEFM. Or you can join us through our Natube channel. Alright, we're going to listen to 해가 될까 by 우즈, and this was requested by 이유진님.

0: Welcome back, everyone. Again, today's playlist topic is marriage. So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marriage partner? If you could choose one, what would be the most essential,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person who you would marry?
1: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결정할 때 꼭 봐야 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오늘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듀엣곡도 하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So we're getting a lot more messages today. We have one from 가지나무님.
2: 저는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친구를 보면은 그래서 보통 사귀다 보면은 약간 베프나 그 친구들이랑 또 같이 또 한번 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냥 베프 앞에서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아,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신청곡은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By Komi.
0: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5081 who says
2: 뭐니 해도 식성이 맞아야죠. 먹는 게 안 맞으면 평생 괴로워요.
1: 맞아요. 저도 이제 야식 같은 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염프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남편이 같은 야식을 먹어주고 막 같은 걸 봐줘야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성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0: 네, 신청곡은 결혼할까요? 바이시아 신청해 주셨네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5047.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That's why I consider a good sense of humor to be the most important quality in a person. No matter how difficult life goes, I believe that if we can share laughter together, we can overcome anything.
1: 아, 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유머 코드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 커플을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더 웃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머 코드 너무 중요하죠.
0: 신청곡은 너의 의미 by IU 김창환입니다. Another message from 토마토님.
3: 저는 취미 생활요. 취미가 같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이야기도 통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가능해서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취미가 진짜 맞으면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운동 같은 취미가 맞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연애도 하고 같이 살아야 가야 되는 짝이니까 뭐 운동 같은 취미가 맞으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신청곡은 애타는 마음 by 울랄라 세션입니다. Another message from 김덕수님. 제가 제 남편을 선택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최고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자기 일이 아닌 부분은 제가 다 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저 공감 가죠? 맞아요. 저도 그 남편이 너무너무 자기 하는 일 분야에서는 킹 왕짱 뭐 이런 거에 조금 반했다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다 하는 너무너무 공감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Because there's always two sides to a story, right? So now I feel like I would look, if I could choose again, more of a well-rounded person. 하지만 행복합니다. 네, 신청곡은 이정석 조갑경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Another final message from 4625.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불같은 사랑은 사그라질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 자신과 자녀에 대한 존중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존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가족이 되는 순간 그걸 지키는 게 정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존댓말 쓰는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 좀 해보려고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And for today's playlist prize winner, 5081105081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신청해주신 결혼할까요? 시아가 부른 결혼할까요? 틀어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노래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And we are, I'm sorry, this is,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as we are, as I'm talking to my producer. I am going to be turning on this song in just a few moments, but this was such a pleasure today, especially the panel discussion with Han and Andrew. I had so many more things that I wanted to talk about Yeonpa. I could go on for at least an hour or so, but I'm so sad that segment had ended so quick. But again, so happy to be hosting today's show. It was such a pleasure, so fun, so much fun. I hope you guys had enjoyed today's show with me as well. All right, again, this is 결혼할까요 by Sia, and I will see you tomorrow.

0: 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Hello,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oined by Yang Eun-woo, a nationally certified brain trainer here in Korea. Welcome to the show. Hell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global crunchers?
1: Okay. Hello, everybody. My name is Yang Eun-woo. Eun-woo means silver rain. And I'm a brain trainer and the author of 7 books on neuroscience.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with Global Crunchers. Thank you for having me.
0: Oh, thank you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It's our pleasure to have you here.
1: Thank you.
0: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We're all familiar with fitness trainers, you know, in the gym who help build our bodies. But what exactly does a brain trainer do? 우리 헬스장에서 몸을 키워주는 트레이너는 익숙한데 네. 뇌를 트레이닝 해준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1: 네, 네.
0: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1: 우리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있는 트레이너분들은
0: 네.
1: 그 어떤 군사를 제거하고
0: 네.
1: 신체가 고르게 근육을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0: 그렇죠. So the trainers in the gym, they help us to lose fat and gain muscles in an even way throughout the body, right? And brain trainers are pretty much the same.
1: 예, 그런 것처럼 브레인 트레이너도 좌뇌와 우뇌가 이제 고르게 균형을 잡히게 만들어주고요.
0: 네.
1: 협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0: 아. And brain trainers, they help to balance out how the left and the right brains work and so that they collaborate well.
1: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두뇌가
0: 네.
1: 어떤 특정 영역은 발달이 돼 있는데 특정 영역을 못 쓰고
0: 네.
1: 그렇게 불균형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0: So some people may have an imbalance in how they use their brain. They may be talented in using some parts of the brain, but they might not be so good at using other parts. And brain trainers help to keep balance among the use of different parts 네. of the brain.
1: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So they basically help to raise the performance of the brain in general. So pretty much like trainers that we see at gyms then.
1: Yes.
0: All right. Well, you spent 25 years in a corporate strategy before moving into neuroscience
1: yes.
0: of a huge company here in Korea. Well, I wonder what led to that career change for you? 이력이 정말 화려하세요.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25년간 전략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항상 숫자를 보고 또
1: 네.
0: 회사의 미래를 짜시던
1: 네,
0: 이런
1: 네, 네.
0: 엘리트 비즈니스맨이 뇌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뛰어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1: 예, 뭐 사실 그 제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0: So 그러니까, Eun-woo was quite rebellious since he was young.
1: 그 회사에서는 뭘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0: 네.
1: 자기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0: 그렇죠. So in a corporate, like a company, it's hard to raise your voice. You just have to follow instructions.
1: 네.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책 쓰기하고 강의였어요.
0: So Eun-woo wanted to do something that he wanted to do and he liked, and that was lecturing and writing books.
1: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책도 읽고
0: 네.
1: 공부를 하고
0: 네.
1: 책도 쓰고 준비를 했죠.
0: So while he was attending the company, he used his extra time to read and write and prepare himself to get out of that company.
1: 예.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이제 자기 개발하고 경제 경영 쪽이었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0: So he was interested in writing self-help books as well as books in about business and the economy, but he thought you have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human mind to write good books.
1: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0: 네.

0: 뇌과학을 공부해 보자 해가지고 아, 뇌과학 공부하게 된 거죠.
1: 아. And he thought about how he can understand people's minds better. And he thought, why don't I study neuroscience? And that's how he changed his career path. All right. But you know what? I think this will be a really huge encouragement for our crunchers. But while working as a corporate executive, you earned a national certification in brain science in your 50s, when you were in your 50s, and began a second career as a brain trainer later on in life. 사실 이 얘기는 크런처들이 정말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0: 아,
1: 대기업 임원 생활을 하시면서
0: 네.
1: 50대에
0: 네.
1: 본격적으로 뇌과 국가 자격증을 따셨고 또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50대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People often say once you get older, your brain becomes too rigid to learn new thing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근데 보통 나이 들면 우리 이제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거는 못 배운다라고들 얘기하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런 말 많이 하죠.
1: 네.
0: 근데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1: So 그러니까, as you age, your brain cells do decrease the number.
0: 30대 초반쯤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좀 줄어들거든요.
1: Oh, it reaches the peak in your early 30s and eventually just gradually decreases.
0: 근데 뇌세포가 줄어든다는 건 이렇게 뇌세포끼리 연결돼야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잖아요.
1: 네.
0: 근데 뇌세포가 죽으면 신경 회로가 끊어진다는 거야.
1: So when the brain cells die, the connections between brain cells or synapses, they decrease as well.
0: 두뇌 활동은 모든 두뇌 활동은 신경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신경 회로가 끊어지면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1: So every brain activity is done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brain cells. But if your brain cells die, then the lack of synapses and your brain activity will also decrease as well.
0: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형성되는 것도 늦고요. 기억된 걸 꺼내 쓰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걸 의미합니다.
1: 네, 네. So what that means is your reaction speed decreases. It becomes slower. And how you form new memories and retrieve new memories, that also becomes slow as you age.
0: 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는 게
1: 네.
0: 느려져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1: 네.
0: 네.
1: So it becomes slower for aged people to learn something new compared to younger people.
0: 그런데 뇌는 이제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1: But you know what? The brain has what's called the plasticity, which means if you constantly use it, it becomes better.
0: 예, 그래서 계속 쓰면
1: 네.
0: 새로운 것도 신경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So if you constantly use it, you can create new brain cell connections or synapses. 아, 네.
0: 그래서 비록 느리긴 해도
1: 네.
0: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는
1: 너무
0: 겁니다.
1: 너무 희망적인데요.
0: 그럼요.
1: So it's quite hopeful because you may be slower to learn new things as you age, but you can do it. It's not impossible, although it may take slower than when you were younger. All right, great news for all of us. Now, if you compare your brain during years of a corporate executive living under pressure and a lot of competition to your brain today, what do you think has changed? 이전에는 매일매일 실적 압박이랑 치열한 성과 경쟁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때 그 대기업 임원 시절의 뇌 상태와 지금의 뇌 상태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달라진 점?
0: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1: 네, he wouldn't know because he can't see his brain, but
0: 전에 비해서 되게 유연해졌을 것 같아요.
1: Oh, 네. But compared to the past, he believes his brain would have become a little more flexible.
0: 전에는 이제 특정 분야의 일만 했잖아요.
1: 네.
0: 그 어떤 특정 산업 분야,
1: 네.
0: 그다음에 특정한 업무,
1: 네.
0: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뇌도 쓰는 부분만 써요.
1: 아, 균형이 잡히지 않았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Okay, so in the past, he was part of one sector. He would only use his brain in this one field, one industry. And so there was lack of balance in the brain.
0: 네.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글을 쓰니까 네. 이제 뭐 뇌를 좀 고르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업무가 아니니까 네. 보다 이제 소프트한 그런 것들 네. 어, 많이 어, 두뇌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1: 아,
0: 거죠.
1: So right now he writes about various different topics. So he uses more parts of the brain in a more balanced way. And instead of working on just rigid, hard sort of tasks, this is sort of a soft task. He writes lectures, so he believes his brain is a little more flexible now compared to the past.
0: 모르긴 해도 아마 호르몬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네.
0: 어,
1: okay.
0: 그때는 이제 어, 코티솔, 네. 아드레날린 이런 네. 스트레스 호르몬 많았다면 네. 지금은 좀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1: 아,
0: 나오겠죠.
1: 네. And also there could be a difference in his hormone levels. In the past, he had a lot of stress hormones, perhaps cortisol, adrenaline, but now he has more happiness hormones in his brain. That's great. You know what? That's enough for the appetizer. Appetizer는 여기까지 하고요.
0: Yes.
1: Let's move on to our main dish on Brunch Club. Brunch Club의 메인 메뉴들을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Adagio.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first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키워드를 선택해 주신 거죠?
0: 네. 아다지오가 이제 천천히 아주 느리게라는 뜻이죠.
1: 네, it means slowly.
0: 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Yeah, nowadays the world is just moving so fast.
0: 어,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중에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있어요.
1: Okay, so Lewis Carroll, the author, wrote Alice in the Wonderland.
0: 네. No.
1: Oh, in the winter. Sorry, Winterland.
0: 거울.
1: Oh, 거울. Mirrorland.
0: Yes.
1: Mirrorland.
0: 거기에 이제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 커다란 나무 밑에서 계속 정신없이 뛰어요. 근데 늘 제자리예요.
1: Ah, and there is the Red Queen in a big tree, and underneath the tree, she keeps running around, round, but she's constantly in that first same spot.
0: 네, 그래서. 어,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Mm-hmm. 계속 뛰는데 왜 제자리예요?
1: So Alice asks, "You're constantly running, but why are you constantly in the same spot?"
0: 그러니까 여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두 배로 뛰어야 돼.
1: Wow. And the queen answers saying, If you constantly run at the same speed at this spot, you're going to just stay on the same spot forever. You have to run twice the speed.
0: 어, 저는 그게 네. 꼭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1: So Uno thinks this reflects the world that we are living in today.
0: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좀 천천히 느리게 걸어도 좋겠다 해서 아다지오를 택했습니다.
1: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네요. So he wanted to choose adagio, which means slow speed, because we're living in such a fast-paced world, like the story that he just told us. So he wanted us all to slow down for a bit in this busy life and world. Well, looking back, Uno, could you tell which employees used their brains effectively and which didn't, perhaps?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다는 대기업에서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네. 지휘하고 또 결재를 네. 하셨던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뇌를 알고 나서 돌아보니까 좀 뇌를 잘 활용하는 직원 그리고 아닌 직원의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0: 있죠.
1: 오,
0: 네, 있습니다.
1: 어떤 건가요? What is it?
0: 보통 일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네.
0: 네. 그런데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1: 네.
0: 전두엽을 잘 활용해요.
1: 아, So we say like high performance, they're good at, they have a separate brain for working well, you know, getting tasks done well. And these people, they're good at using their frontal

0: lobes.
1: 전두엽은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네. 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0: Okay, so the frontal lobe helps you to plan things, prioritize tasks, and focus on an important task.
1: 네. 그리고 또 작업 기억이 있어요.
0: 네.
1: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0: And those who are good at using their working memory are also high performers.
1: 작업 기억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 저장된 네. 정보를 꺼내서 활용하고 네. 그 결과 값을 내는 머릿속의 작업대 같은 거예요.
0: So the working memory is thinking about a solution to a problem and retrieving the information that's saved in the brain and also thinking about the output of whatever you're trying to do. It's sort of like a working desk in the brain.
1: 작업 기억이 좋으면 유동성 지능이 높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이 뛰어나요.
0: Okay. So if you have a great working memory, then your fluid intelligence is high, and so you have a great problem-solving skill in the end.
1: 결국 이제 전두엽하고 작업 기억이 좋으면 일을 잘하는 거죠.
0: 그런 거군요. So if you have a high working memory and you're good at using your frontal lobe right here behind the forehead, then you tend to be a high performer. Interesting. All right. Well, yeah, that's really interesting. I want to move on to the book that you wrote now. You interviewed more than 100 ultra wealthy 네. individuals, yes, right? Yes. And wrote Apex Spirit. What brain-related traits set them apart? 놀라운 점이 또 작가님께서 무려 10년 동안 자산 100억 원이 넘는 최상위 부자들을 100명 이상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고 또 저서 Apex Spirit도 쓰셨잖아요. 직접 발견하신 부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의 이런 뇌과학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1: 뇌는 네. 동일하죠.
0: 네.
1: 부자나 일반 사람이나 동일해요.
0: 네, we all have the same brains, whether you're rich or not.
1: 근데 어떤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네. 달라요.
0: But the way we use it, how they think and their perspectives tend to be different.
1: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일반 사람들
0: 네.
1: 돈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0: 네, so non-wealthy people, those who are not wealthy, just ordinary people, they tend to think that money makes them, gives them a hard time, basically.
1: 근데 반면에 부자들은 네. 자기를 즐겁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하고 값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And wealthy people, they think of money as a tool that gives them happiness, leisure, and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and precious.
1: 누군가를 대할 때,
0: 네.
1: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0: 네.
1: 하고,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0: 그렇죠.
1: 돈도 마찬가지.
0: So when you treat someone, for example, a person, if you treat them as someone who gives you a hard time versus if you treat them as someone very precious and someone you have to take care of, then it's going to be different, right? And money is the same.
1: 그리고 이 뇌 안에 습관 회로도 다른 것 같아요.
0: And the habit circuit in the brain is also quite different.
1: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0: So wealthy people, they have great habits. 어떤 것들이 있죠?
1: 책 읽기. 그다음에 그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0: 네.
1: 그다음에 운동하기. 그다음에 실행력이 굉장히 빨라요.
0: Okay, and some of those habits include reading, having a very routine life, and exercising regularly, and you're able to put your plans into action.
1: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행력이 빠르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0: 그렇군요. So the higher your income, the more active you are and the better you are at putting your plans to action.
1: 반면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0: 네.
1: 용어 자체가 좀 미안하긴 한데요.
0: 네.
1: 좀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1: 다소 게으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소모적인 일을 좋아해요.
0: Oh, so those who have not become wealthy, they like to just play leisurely and they tend to be lazy and they like something that costs a lot of energy. 소모적이라는 게 뭔가 에너지 소모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쓸모없는 일.
0: 아, 쓸모없는. Okay. So something that is useless, really.
1: 그러니까 만나서 술 먹고 놀고
0: 생산적이지 않은
1: 예, 비생산적.
0: 아,
1: 예,
0: 네네.
1: 맞습니다.
0: Okay. So non-productive activities. They tend to like those things, like playing, hanging out with friends, drinking, whatnot. 오, 그렇군요.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0: 그러겠네요.
1: 네네.
0: All right. And if these small habits add up later, over time, this mak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have become wealthy and those who have not. Well, moving on then, burnout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oday's competitive society. What prescription would you give to people who are struggling from burnout then? 요즘 우리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작가님께서 처방전을 주신다면요?
1: 네. 뭐 처방전은 이미 누구나 다 알아요.
0: We all know the prescription, really.
1: 여름에 이제 에어컨 많이 쓰면
0: 네.
1: 갑자기 전기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네.
0: So when we use the electricity quite often, then or a lot during summer, it might just go out, right?
1: 계속 전기를 쓰면 집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전기 공급을 끊는 거예요.
0: All right. So if you consistently use the electricity, there may be fire, right? So we turn it off.
1: 번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뇌가 지나치게 과부하된 상태에서 그거를 더 이상 쓰면 위험하니까
0: 네.
1: 이제 저전력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0: And it's same for the brain too. Because you're at the stage of burnout, you have to stop using it.
1: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0: Yeah, you become really tired, helpless, and everything that you do, you become really lazy to do everything.
1: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예요. 멈춰라.
0: So these are warning signs that the brain is giving you, telling you to stop.
1: 풍선에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 터지죠.
1: 네, 터지죠.
0: 네.
1: 터지면 다시는 그 풍선 못 써요.
0: 네.
1: 네.
0: 뇌도 똑같은 거죠?
1: 그런 거죠.
0: So when you blow like a balloon constantly, then it will burst eventually, right? Then it's the same with the brain. If you keep using it, even if it has been burnt out, then you cannot recover it.
1: 네. 그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만들어오는 페이스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0: 네.
1: 자기 속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맞아요. 쫓아가고.
1: 그래서 번아웃이 네. 오는 거거든요.
0: So because we're living in this fast-paced world, we ignore our own paces and try to follow the fast pace, and that is why we become burnt out.
1: 특히 어떤 사람들이 번아웃이 많이 오냐면
0: 네.
1: 정말 성실한 사람.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은 안
0: 네,
1: 와요.
0: 좀 슬픈데요.
1: 네, 맞아요.
0: So sadly, those who do experience burnout are the diligent ones who work really hard, tirelessly, not the ones who like to play.
1: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0: So you have to get yourself out of the obsession towards having to become a diligent person.
1: 예,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거든요.
0: 네네. So don't push yourself too hard.
1: 근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쉴 겨를이 어딨어. 난 왜 이렇게 나약하지? 뒤처지면 안 되는데
0: 네.
1: 이런 얘기를 하죠.
0: Yeah, yeah. We often tend to tell ourselves, "Oh, we don't have time to rest. Oh, why am I so weak?"
1: 주위 사람들도 부추겨요.
0: 네.
1: 너 그래서 되겠니? 넌 왜 그렇게 나야?

0: 약해. 네가 지금 실겨를이 있어? 뭐 그렇게 재촉을 한다는 네. 거죠.
1: And even people around these people would say, "What are you doing? Like you don't have time to rest. Why are you so weak?"
0: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성실함에서 벗어나서 네. 다 잊어버리고 네. 무조건 생각을 줄여야 돼. 쉬어야 돼.
1: 네. So anyone who's burnt out, who's experiencing burnout, then you have to just stop everything and just rest, relax, get rid of all the thoughts in your brain. Just relax and rest.
0: 책임감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1: 네.
0: 그러나 그쵸. 자기 삶이 있잖아요.
1: 네. 그쵸. It's really difficult to put down your responsibilities, but it's your life in the end. All right. 네, 좋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궁금한데 음악이 뇌과학에 도움이 될까요? Yeah, music helpful for the brain.
0: 예. 음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 사람이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1: So the reason why humans created music means it's useful for the brain. 그러면 평소에 음악 자주 들으시겠죠, 작가님도?
0: 많이 듣고요. 좋아하고 특히 클래식 음악 좋아합니다.
1: And writer Unu loves classic music as well and often listens to them too. Then can you recommend us a song to the crunchers? 그러면 크런처들에게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조수민 님이 부른 네. 아다지오 추천합니다.
1: Oh, so Adagio by 조수미, the Korean soprano. Why is that?
0: 예. 제가 그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고 네. 조수미 님도 좋아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1: 네. So he loves 조수미 and classical music, but also
0: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아다지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말이 그 뜻은 아니에요.
1: 네.
0: 우리가 얘기한 그 뜻은 아닌데
1: 네.
0: 조금 이 바쁜 세상에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천천히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1: 네. So he wanted all of us to slow down in this fast-paced world. Although the lyrics don't mean what we talked about, he just thought that keyword was meaningful for all of us at this point. Well, we'll be back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after listening to Adagio by 조수미. Stay tuned.

0: This is Brunch Club, and we're joined by brain trainer Yang Eun-woo. Now we'll open the next keyword. 우리 같이 다음 키워드 오픈해 볼까요, 작가님?
1: 네.
0: The next keyword is solace. All right.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 키워드는?
2: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너무 빠른 세상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so we're living a really difficult life, in tough life in this fast-paced world.
2: 예, 경쟁에 시달리고 비교에 시달리고 평가에 네. 시달리고 네. 그러다 번아웃 오고.
0: 그렇죠. Competition, comparison, and being judged, evaluated all the time, and that is why we experience burnouts.
2: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네.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0: 이 말씀만으로도 많이들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So he wants everyone watching the show or listening to the show to really pat yourself on the back. Tell yourself you've done great. You've done well. You're doing a good job. And just love yourself and give yourself a hug.
2: 지금 한번 해보시죠. 자기 네. 자신을 이렇게
0: 고생했다.
2: 어깨 하나 보고
0: 고생했다. Hug yourself right now, everyone. 네. All right.
2: 그래서 자신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네.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So he picked this very keyword to make us realize that we're all really precious beings and to really be aware of that and give yourself a hug. Just like that. All right, let's move on. I heard that even as a certified brain trainer, you struggle during your child's teenage years. Can you tell us, I guess, about a story as you, as a father, perhaps? 자,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이신 작가님께서도 자녀의 사춘기 때문에 네. 멘붕에 빠지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아버지 양은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좀 서툴렀던 그 시절 고백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 사실 우리 애들이 사춘기일 때는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두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죠.
0: So he wasn't a brain trainer when his children was going through that teenage year. So he didn't have any knowledge towards the brain of a teenager.
2: 둘째가 언젠가부터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So his second child all of a sudden spent time alone quite a lot.
2: 예, 일본어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0: 네.
2: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음악만 듣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0: So we say hikikomori, those who like to stay alone. So his child's like

0: second child was also always at home, in his room, in their room, listening to music, spending time alone.
1: 그게 이제 사춘기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다그치고 좀 억지로 밝은 곳으로 끌고 나오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So because he didn't have an understanding of these teenage kids, he sort of forced them to come out of the room, the brighter side. Like that.
1: 그 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지고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뭐 그랬었죠.
0: 네. And during that process, he would raise his voice. There would be conflict, whatnot. Yeah, so that was his past as a father. Okay. Now I guess you would understand them a lot better. 지금은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1: 네. 네.
0: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Many people, you know, admire you too. And I think you will have this sort of brain science lens as a brain trainer, you know? So did you ever find yourself analyzing family or friends through a brain science lens? 이제는 브레인 트레이너시니까 약간 직업병처럼 주변 가족이나 지인도 뭔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Sometimes.
0: Okay. Only sometimes.
1: 예를 들어서 애가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낸다.
0: 네.
1: 그러면 얘가 잠을 못 자서 편도체가 좀 활성화돼 있나 보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So if he knows that someone is sleep deprived, then they would think, oh, this part of the brain is not working very well. 네.
1: 좀 주위에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의 뇌는 보상을 원하는구나. 조언을 통해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우위감을 느끼려고 하는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0: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So for those who like to give like tips, like to teach people, give advice to other people, writer Eunwoo would think, oh, they like to receive rewards and recognition a lot. Okay, you become a lot more understanding, I guess.
1: SNS에서 사람들 이해하는데도 꽤 유용해요.
0: And it's really useful for understanding people in the social media world as well.
1: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SNS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0: Of
1: 자랑은
0: course.
1: 자기 네. 지위감을 끌어올리는 거야.
0: 맞아요. 네. 네. So people do social media to sort of show off and boast about themselves as well. And that raises that sense of self, you know.
1: 그래서 SNS에 누군가가 자기 자랑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지위감이 필요하구나.
0: All right. So he would think if someone is uploading a lot on their social media, they would think, oh, they need a lot of attention is what he think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often ask this question to our guests on Brunch Club. What does true happiness mean to you? I wonder. 네, 제가 게스트분들께 자주 여쭙는 질문인데요. 인간 양은우가 느낀 인생의 진짜 행복은 뭔가요?
1: 다른 분들 얘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0: Okay, so this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people's answers, but he believes true happiness is living by your instincts.
1: 사람은 모두 자기 타고난 본성이 있어요.
0: 네.
1: 근데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살면 굉장히 편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0: 네. So we all have our own instincts, traits that we are born with. And if we live by that, it could be a lot more comfortable.
1: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스르고 탈을 하나씩 쓰고 살아가죠.
0: 그렇죠. But unfortunately, we ignore those instincts and we all have masks as we live our lives.
1: 척이라는 탈.
0: Pretending, you know, 네. that pretentious side of us.
1: 성실한 척, 착한 척,
0: 네.
1: 굉장히 당당한 척, 용감한 척,
0: 너무 많죠.
1: 외롭지 않은 척.
0: 네.
1: 지금도 똑

0: 똑똑한 척.
1: So we pretend to be happy, not lonely, smart, what not. We pretend to be all these things that we might not be, you know, as we live.
0: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일 수 있거든요.
1: In other words, that might mean you're living a life that other people want, not what you want.
0: 그러면 이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1: So in that case, life could become miserable and it could give you a hard time. Well, you know what? I wonder then, how do you personally deal with perhaps loneliness or anxiety?
2: 그럼 작가님께서는 분명히 가끔 이런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도 찾아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소하세요?
0: 저 이 질문 무척 좋아합니다.
1: 아, 네. He loves this question. 네.
0: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사람이 없어요.
1: no one has asked him this before.
0: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네. 그런 감정 다 느끼죠.
2: 그쵸, 당연하죠.
0: 네, 느낍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외로움도 즐길 줄 알면 자유다.
1: So there's a saying, if you're able to enjoy loneliness or solitude, then that gives you a sense of freedom.
0: 예,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부정적인데 네. 이거를 이제 그 감정이 느껴지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2: 네.
0: 그걸 하면서 보낼 줄 알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Okay, so if you are feeling loneliness, experiencing it, that feeling itself may be negative, but if you try to realize what you wanted to do during that time, then you can become a little more free and get that sense of freedom.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요. 아. 주로 공연 같은 거 많이 보고 전시 같은 거 많이 보고 합니다.
2: 네. 네. All right.
0: 그러면 좀 해방감이 느껴져요.
1: So he feels that sense of liberation when he watches shows, exhibitions, performances, whatnot, and he tries to overcome his sense of loneliness like that.
0: 네. 그리고 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거는
2: 네.
0: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And he believes anxiety rises by not being focused in the current moment.
0: 예, 이게 불교 사상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과거는 지나갔고.
2: 네.
0: 네.
2: 네. 죄송합니다.
0: 네. 아니에요.
2: 모기가.
0: 네. 모기가 신경 쓰.
2: 네, 보이셨죠?
0: 네. 네. 과거는 지나갔고 네.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거든요. 뇌는 계속 시뮬레이션 하려고 해요.
1: 네. So in this Buddhism term, you know what? You're living the present. The past has already passed and the future isn't here yet. So what really is important is being in the moment.
0: 네. 뇌가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데 과거일을 가지고 미래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 So that sense of anxiety rises when you try to use what you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to what hasn't happened yet in the future.
0: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현재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2: 그러게요.
0: 네네.
1: So in order to get out of that sense of anxiety, you have to be in the present moment, here and now. All right, okay. Well, here is my question to you. If you could say one thing to your own brain, perhaps, what would it be?
2: 자, 그러면 작가님, 본인의 뇌에게 네.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0: 저는 뭐 계속 오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위로의 얘기, 수고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네. 그러면 지금 뇌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0: 네.
2: 은우의 뇌야 이러면서 영상편지처럼
0: 그렇게 할까요? 네.
2: 네.
0: 은우의 뇌야. 그 3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왔어.
1: So to 은우's brain, you've worked so hard for the past 30 years.
0: 특히 50대 중반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했지.
1: You suffered a lot of hardships in your mid-50s.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1: Nevertheless, you stayed with me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helping me throughout.
0: 책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방송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to lecture, write books, and also be on broadcasting programs like this too. Thank you so much, my brain. 너무 좋습니다. 뇌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0: 그럼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1: Definitely. Like saying positive things to your brain and yourself will greatly influence your brain as well, which he just did. And let's do it to ourselves to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wrap up now.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작가님.
0: 아쉽네요.
1: 네,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How was today?
0: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Mm-hmm. 다른 방송과 달리 무척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이런 거 하는 것도 색달랐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더욱 좋았습니다.
1: He had a lot of fun. It was a lot more fun than other programs. And all this was really fun too and very new. And he was really happy to be with all the global cruncher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Mr. Yang and
0: thank you.
1: Writer. Thank you so much. It was such a pleasure.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All right.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It's Tuk Tuk Tuk with Yesir. It's Raindrop by Standing Egg.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작가님? All right.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다니엘, 여기 괜찮아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3: Oh yeah, it looks really fancy. I like it.
2: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 데이트 때 다니엘 씨가 샀잖아요.
3: No, no, I can't let you do that. That would make me uncomfortable. Last time we had our date at that kukbap place, so today I wanted to take you somewhere classy. Order anything that you like. Bon appetit.
2: 아, 프랑스어도 하는 거예요. 오, 완전 능력자였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3: Of course. I'm basically fluent. Bonjour. Bonjour.
2: 어, 잘 됐다. 안 그래도 여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 아시겠네요. 자, 그럼 메뉴 볼까요?
3: Sure. Oh, wow. Okay. These words look very French. Bonjour, sir et madame. May I take your order? Yes. One of each.
2: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뉴가 지금 10장이 넘는데 이걸 다 시킨다고요?
3: It's okay. Do you know YOLO? You only live once?
2: 아니, 이게 배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문만으로 1년치 월급 다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3: Sir, if you order everything on the menu, it may take all day to finish your meal. Are you sure you'd like to proceed? Oh, don't worry about it. I'll just take the leftovers home.
2: 다니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판도 아직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괜찮겠어요?
3: What? Wait, there's more? Okay, fine. One of each,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please.
2: One of each, please.
1: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one of를 붙이면 각각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는 I'll take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One of each, please.
3: One of each,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0: 이 빅박스와 그 음을 이게 노래 부르는 yeah. 그 인트로로 이렇게 하니까 어 너무 좋아요.
1: Yeah, one thing about Music Soul Child, they used to call him like the guy who does music. 그냥 노래만 하는 친구고 he does music. Because yeah. he can beatbox, he can write music. 그냥 yeah. 음악인. 그냥 걸어가는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They described him as like a walking, just a musician. 그냥 몸에서 음악이 진짜. 흘러나와.
0: 맞아, 맞아요.
1: And I try to be like that also, you know, with my game, with what I do in music. So
0: 네.
1: yeah, he's one of my, I'll say, big influences.
0: 아, 좋아요. 자, 그러면 Music Soul Child, which song did you bring for our listeners today?
1: Well, this song, anyway, as we talked about, Just Friends was a really great song that I could have brought.
0: 네.
1: And maybe we'll bring next time too, right?
0: 어.
1: But this song is a little more, I would say, a little deep. It's called Love.
0: 아.
1: And it's about all the things about love. 사랑에 관련된 노래 이름이 그 제목은 Love이거든요. 사랑. 사랑아. There's 뭐 사랑에 관련된 그 뭐 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게 뭘까?
0: So, if I remember the, you know, the lyrics to this song, not, you know, word for word, but it's like Music Soul Child singing to love, not yeah. a particular person, but like he's like seeing to slash having a conversation with love.
1: Yeah.
0: Right?
1: It's like 사랑이 사람이었으면
0: 네.
1: 이런 존재였을 거예요.
0: Oh.
1: Right?
0: That's deep,
1: what
0: man.
1: You are. Right?
0: 어, 너무 궁금하다.
1: Yeah.
0: 네. So today's for Hania Vibe Check, we have Music Soul Child's Love. So we're first going to dive into the lyrics, see what they mean, and of course, at the end, we have a mini concert ready for our listeners by none other than Kim Johan. So, Hyung, let's take it away with the lyrics.
1: All right. Here we go. Love. There's so many things I've got to tell you. 사랑아,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But I'm afraid I don't know how.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0: 맞아요. And I don't know for our listeners, and I don't know about you, Hyung, but like,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like your like first crush or 뭐 첫사랑 그때 뭐 고백하거나 고백 받을 때 like you don't know like what to say, you don't know how to respond.
1: 그 이유는
0: 네.
1: Cuz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would look at me differently. 왜냐면 네. 혹시라도 내가 나를 다르게 볼까 봐 좀 두려워.
0: So there's a possibility 이 뭐가 이게 뭐의 가능성이 있다.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look at me differently. 어, 그럼 이게 그 말인가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한테 고백을 하거나 안 가면 이제 뭐 사랑아 사랑해라고 이거 하면 혹시 나를 다르게 볼까?
1: 그렇지. 예를 들면 그 사랑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0: 네.
1: 그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리고 어 나는 똑같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0: 맞아요.
1: 그런 벽이 생기고 그러면 얘를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
0: 맞아요.
1: 나는 이렇게 좋은데
0: Love's like that sometimes like yeah. love is something that you have to like risk something for and love is never like a sure thing right?
1: It's never
0: a sure thing은 그냥 이미 뭐 이게 답이 그냥 정해진
1: 특히 we're friends
0: we're
1: friends but 나는 좀 친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어
0: 맞아요.
1: I actually sort of think you're special.
0: 네.
1: 근데 그분은
0: 네.
1: 그냥 친구.
0: 아.
1: 어, 난 그 그냥 이 뭐.
0: 어, 나도 그냥 농담이었어.
1: Right.
0: Just joking.
1: Just kidding.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0: 어, 근데 이거
1: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 나 너도 좋아하잖아.
0: 이거 방금
1: 아니, 그게 아니고.
0: 이거 당하면요. 이거 영어로도 표현 있잖아요. 왜냐면 친구한테 뭐 고백했는데 어, 나는 그냥 친구로서 너무 좋아. Friend zoned라고 했잖아요, right? Friend zoned. So, 어, 이걸 당하는 거예요, 사람. So, I was friend zoned by, you know, him or her. Yeah. Meaning, 이 딱 그 친구의 zone, 친구의 딱 이 뭐라 그러지, 이 구간만 이제 있을 거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가 될 수 없다.
1: Yeah.
0: So that's being friend zoned.
1: Yeah.
0: 어, 어떡해. But 일단 뭐 뮤직은 일단 사랑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더.
1: There's always timing, right?
0: 그쵸.
1: I just wasn't in that mind space, right? Love. Ever since the first moment I spoke your name, 사랑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입에 담았던 순간부터. From then on, I knew that you'd be in my life. 너가 내 삶에 들어온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
0: 네.
1: Things were destined to change.
0: 어,
1: 모든 것이 달라질 운명이었다는 걸.
0: 자, 여기서 뭐 좋은 표현들 몇 가지 있는데요. From then on. 특히 이제 뭐 이야기나 스토리 말해줄 때요. 이렇게 뭐 이어가게 말하게 From then on.
1: 그때부터.
0: 그때부터 말하는 거죠. And 그 다음 줄에 Things were destined to. 이게 destined. You are my destiny. 그죠? 운명 있잖아요. So if things were destined, that means 이거는 운명이다. 그냥 It's my destiny. It's your destin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Or this was destined. Right?
1: Yeah.
0: 이거는 뭐 우리의, 너의, 나의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Yeah. So we go to the chorus. It says love. So many people use your name in vain. 사랑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을 하지.
0: 맞아요. My
1: love you bro. Yeah, me too. Love you bro.
0: 네.
1: Love you sis.
0: 맞아요. 이 사랑 단어를 너무
1: 됐어. 모르게 사랑이야.
0: 맞아. 너무 가볍게 그냥 막 던지고 막
1: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안 하고 싶어. 됐어.
0: 맞습니다.
1: 네 사랑은 별로야.
0: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1: 그렇지.
0: 주니까
1: 너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아, 됐어.
0: 다 던져.
1: 오빠는 진짜 right.
0: 왜냐면 use your name in vain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면요 성경책에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1: Lord
0: right.
1: God.
0: So, 맞아요. So my 작은 엄마 she was super she was like super religious, right? And but I'm very thankful for her because you know she brought me up to, you know, she helped, you know, bring me up to the person I am now. But she would always say because she would stick very much to the Bible, like don't use God's name in vain. Mm-hmm. So using somebody's name in vain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진짜 이 뭐지 그 중요한 순간 and 진짜 이게 뭐라 그러지? If you don't really mean it, don't say it, right? So 그래서 in this particular song, 사랑 이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 뜻입니다.
1: Love. Those who have faith in you sometimes go astray. 사랑을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
0: Oh, it's kind of religious, no? These
1: so
0: lyrics.
1: So you could actually change this love to God.
0: Yeah.
1: If you wanted to.
0: If like so, Music Soul Child. Obviously, yeah, I don't know what his religious background is, but I feel like the words he lyrics he use, you would find it a lot in you know very religious settings, like in the Bible and whatnot. Those who have faith. 그렇죠. 이 faith가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In you sometimes go astray. 왜냐면 go astray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basically
1: 길을
0: 잃다 right? Go off the path.
1: That's right.
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lose direct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go astray 조금 뭐라지 이게 modern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That guy's little he's gone astray, man.
0: 네.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man he lost sight.
1: He lost it.
0: 이 시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the joys and hurts, love, for better or worse, I will still choose you first.
0: 스윗하다.
1: 얘 두 줄은 거의 시예요.
0: 네.
1: 기쁨과 아픔, 좋을 때와 힘들 때, 모든 지나면 love, 모든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가장 먼저 선택할 거야.
0: 진짜 스윗하다. Ups and downs, 이렇게도 좋은 일, 나쁜 일. 뭐 기쁨과 슬픔, ups and down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ups는요, 진짜 사람이 한국에 너무 업돼 있다라고 하면 누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텐션 엄청 높은 그런 뜻이잖아요, right?
1: Yeah.
0: So that's what ups are. Downs are 진짜 그 이 표현 있잖아요. Oh, I'm feeling down.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할 때 I'm feeling dow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서로 진짜 우리 ups and downs 좀 많았지. We've had a lot of ups and downs. 우리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Ups and downs. For better or worse.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으냐면요. In weddings. 미국의 결혼식이에요. So for better or worse. 진짜 좋을 때 and 나쁠 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So love for better or worse. I will still choose you first. 좋거나 뭐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나는 사랑을 먼저 선택하겠다. 와, 나 이런 가사인 줄 몰랐는데 이 노래. 그냥 love 막 이렇게만 거기 이렇게 듣고.
1: Yeah, it's beautiful.
0: 맞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As, as 형 said.
1: For all gospel, like this, all soul songs, the root is from gospel.
0: Oh yeah.
1: It's all from
0: a lot
1: gospel
0: of these,
1: church.
0: 맞아요, a lot of these artists, not just Music Soul Child, but I'm sure, Brian McKnight, Luther Vandross, Stevie Wonder, all
1: church.
0: These people, like even like, you know, Ray Charles, they grew up in church. Yeah. Obviously, their parents maybe even were like pastors and the ministers.
1: Yeah.
0: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음악 엄청 큰 영향을 가는 것 같아요 for these R&B artists. 그래서 이 노래 특히 좀 이제 그 느낌 들거든요. You know, like how they do R&B in church settings.
1: Yeah.
0: 너무 여기서 잘 들을 것 같습니다. So, Music Soul Child's Love, 한이 형 brought for today's vibe check. 자, 여기서 여러분의 기대,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줌에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줌에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다니엘, 여기 괜찮아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거든요.
5: Oh yeah, it looks really fancy. I like it.
3: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난번 데이트 때 다니엘 씨가 샀잖아요.
5: No, no, I can't let you do that. That would make me uncomfortable. Last time we had our date at that kukbap place, so today I wanted to take you somewhere classy. Order anything that you like. Bon appetit.
3: 아, 프랑스어도 하는 거예요. 오, 완전 능력자였네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0: Of course. I'm basically fluent. bonjour. Bonjour.
1: 잘 됐다. 안 그래도 여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 아시겠네요. 자, 그럼 메뉴 볼까요?
0: Sure. Oh, wow. Okay. These words look very French. Bonjour, sir et madame. May I take your order? Yes. One of each.
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메뉴가 지금 10장이 넘는데 이걸 다 시킨다고요?
0: It's okay. Do you know YOLO? You only live once?
1: 아니, 이게 배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문만으로 1년치 월급 다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0: Sir, if you order everything on the menu, it may take all day to finish your meal. Are you sure you'd like to proceed? Oh, don't worry about it. I'll just take the leftovers home.
1: 다니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메뉴판도 아직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괜찮겠어요?
0: What? Wait, there's more? Okay, fine. One of each,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One of each, please. One of each, please.
2: One of each, please.
0: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여기 앞에 one of를 붙이면 각각 하나씩, 종류별로 하나씩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는 I'll take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One of each, please.
0: One of each,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5: 맞다. All Star.
3: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I mean, every actor at the end, the host gives like some short questions. Yeah. And one of them is, when you arrive at the pearly gates, what would you like to hear? 그 천국에 나중에 도착하면 맞아요.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이런 질문이 네. 하기도 하죠.
1: 맞아. Do you remember? Yeah. Yeah, I remember like, you know, people like tearing up in those interviews
0: yeah.
1: too. But anyways, it gave me that vibe, which I also liked. 근데 일단 매주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I mean, speaking of which, 네. 우리 민수 씨나 또 우리 부스타들은 이제 나중에 뭐 천국이나 뭐 어떤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1: 아, 어떤 말을 들어야지? 왜? 왜?
0: Okay.
1: 왜 네가? You,
0: I think I know mine. 배고프지?
2: 밥 먹자.
0: 밥 먹자. 이모로 오자. 아니면 한잔 해.
1: 밥 묻나?
0: 밥 묻나. 이거 봐서 이모라.
1: 그쵸.
0: Yeah, yeah.
1: 저도
0: yeah,
1: 너무
0: yeah.
1: 그런 거 듣고 싶은데.
0: Come and 네. have a bite. Yeah.
1: 저는요. 이렇게 딱 지킨 사람, whoever might that be.
0: Yeah.
1: 아직 시간 아닌데. And they sent me back.
0: yeah.
1: 일단 뭐 근데 그때 아직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0: 그죠. 우리 네. 빙고송님께서는 또 비슷하네요. 전국에 도착하면 왜 벌써 왔어? 돌아가. 네. 요걸 이 심리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시간 안 됐는데 아직.
0: Yeah.
1: 좀 일찍인데. 그쵸.
0: Wait, Minsu, so you want to live a long time, I assume? 장수가 좀 목표인가요?
1: 일단, you know, I gotta see my daughter. At least
0: your daughter have grandchildren?
1: 그렇죠. 그랜드칠드런까지는 봐야죠.
0: You've got to become a great grandpa.
1: 맞아.
0: No, you will. I just had a vision. 방금 okay. 느껴졌어요. 민수가 이렇게 딱 증조 할아버지 같은 왕 할아버지 같은 게 느껴졌어요.
1: 진짜요?
0: Yeah, you're going to experience.
1: 그때도 잘생겼어요,
0: 예스. Yes.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럽죠. 네. 강한 긍정 해주면 더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1: 맞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불편해.
0: Anyway.
1: 네.
0: Yeah.
1: All Star Theater Presents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떤 영화 or TV 쇼에 포커스입니까?
0: 네,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comedy, also romantic comedy, Legally Blonde.
1: Legally Blonde.
0: 금발이 너무해.
1: Oh my goodness.
0: Let's look at the poster. I haven't seen it yet.
1: Oh my gosh. 진짜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 Reese Witherspoon 액트리스에게 진짜 이게 실례 아닌 것 같아요.
0: You know, but it's I feel like this should be in a museum. 뭔가 이게 박물관에 미술관에 박제되어야 될 이미지 같은데요. So
1: 제가 너무 죄송해요. 지금 Reese Witherspoon한테. 네.
0: So 민수 not just 민수 as Reese Witherspoon. 민수's face in I forgot the name of this chihuahua. So, 극 중에서 Reese Witherspoon이 이제 그 L 캐릭터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Brewster? I forgot the name.
1: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하는데 여러분 그 Legally Blonde, 그렇죠? 이게 금발이 너무해.
0: 네.
1: 한국 타이틀 금발이 너무해인데요. 아마 그 포스터 다 기억할 겁니다. I'm sure everybody, you know, can recall the poster. I think she's walking through the campus of Harvard.
0: Pink little dress, pink right. shoes.
1: But law books in one hand.
0: Yeah.
1: I think... Right, and then of course the dog leash in the other.
0: Oh my goodness! Now I know. Now we know what Minsu will look like as a Chihuahua. Minsu는 Chihuahua의 얼굴에도.
1: 우리 민수는 Chihuahua의 포커스네요. 나는 진짜 Chihuahua는 진짜 숨은 그림 찾기 정도에.
0: I love these little 보인다. Easter eggs in the posters.
1: 그래도 우리 BDP님이 조금 resolution 조금 더 높은 걸로 조금 할 걸.
0: But 어찌 보면 오히려 이렇게 because it's not so clear like it makes you imagine.
1: It's pixelated.
0: It. Yeah.
1: 그쵸. 네.
0: Wow.
1: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해요? 노트북 들어오세요 지금.
0: 댕댕이 학대인데요, 라고 빙고님께서. 네. 오늘 저희 Reese Witherspoon 그리고 강아지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0: No, it's wonderful.
1: 아니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죠.
0: Yeah.
1: 너무 기분 나쁘게 잘 만들어서 그렇죠.
0: I have a pitch, guys. What if we make a whole collection of these thumbnail images and make it into next year's calendar?
1: 이것도 너무 좋아.
0: 올스타 극장 저기 캘린더.
1: 이것도 너무
0: 내년에
1: 좋다.
0: 갑시다.
1: Like people, Epic High does this. They
0: really?
1: They do their own parodies of super famous like movie posters.
0: Oh.
1: And this is for like you know to promote their concert.
0: Mm.
1: 그래서 그 친절한 뭐. 친절한 그 투컷이었나 뭐 이렇게 they would change the title and everything and make it into like parodies. 이거 혹시 다 keeping 하고 계시죠?
0: 부스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선물로 보내드리거나 살 용의가

0: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빔, 우리 그 포카로 선물 주던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What happened to all the photo cards that we gave?
2: 수요가 없어서.
1: 창고에 엄청 쌓인 거 아니에요?
3: No, there's no supply. 아닌가? Supply, no. 맞아.
1: Supply without demand.
3: Yeah, supply without demand.
1: Supply without demand.
3: Yeah. All right, so a little bit about the movie. It was out in 2001, of course, starring Reese Witherspoon.
1: 네.
3: 네, 그 아주 화려한 외모에 밝고 인기 많은 여대생 Elle Woods가 이제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를 되찾기 위해서 she goes to Harvard Law School. And all the episodes that ensue. I love the message of this movie. 이 영화가 이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이런 또 메시지를 아주 유쾌하게 전달하죠.
1: Yeah, I think it, through this film because you know in the U.S. there not so much these days, but back then you know that's there was that stereotype of you know blondes not being able to maybe like succeed in certain things,
3: 맞아요.
1: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ike higher education or whatnot. So obviously they were playing on that stereotype, but. Shows you, like you said, you know, don't judge a book by its
3: 맞아요.
1: cover.
3: So yeah, Reese Witherspoon, I think she does a great job at, like, she does play into that stereotype, but 이 스토리상에 또 그렇지만 또 않다, 여기 또 통쾌하게 보여지죠.
1: 맞아요.
3: Yeah.
1: 네.
3: So we have some scenes from the very first Legally Blonde. So there was a sequel, 2탄도 있었고,
1: 맞다.
3: 바로 그 DVD로 간 그 Legally Blondes라 해가지고
1: 네.
3: 그 Elle Woods의 뭐 사촌 동생들의 이야기가 있기도 했어요.
1: 그쵸.
3: And this Legally Blonde was also a musical on Broadway.
1: Oh.
3: Yeah. And there's talks about a Legally Blonde 3. So let's
1: really?
3: See what will happen.
1: I mean if the spin-off went straight to DVD,
3: maybe.
1: I don't know. If they probably get Reese Witherspoon back, that's a movie I'd watch.
3: I'm excited. I'm excited.
1: So
3: today for today's scenes, we have 또 오랜만에 wig 또 가발이 또 찬조 출연을 합니다. Yeah, 그래서 민수 씨가 민수 getting in character
1: 혹시,
3: right now.
1: 혹시 does somebody like clean and like like manage? 오 관리 이 가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죠? 왜냐면
3: 가발 관리자
1: 땀 흘리는데 땀 흘리고 they just throw it in the probably 창고 and they have to wear it again.
3: If these wigs could speak, 이 가발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군요.
1: 네.
3: Yeah.
1: 네, 이거.
3: 근데 지금 우리 어쨌든 오늘도 연기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try to like feel yourself get into the character of Elle Woods as you're putting her hair on.
1: Okay.
3: 좋습니다.
1: Okay.
3: 또 요즘 유행
1: Elle Woods.
3: I like the layering. 요즘 그 앞머리와 그 레이어링이 아주 잘 돼 있는 가발이네요.
1: 아니요. I'm a natural blonde. I'm a natural blonde. 네.
3: 좋습니다.
1: 좋아요.
3: 한번 가볼까요?
1: Cue.
3: Action.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 중인 금발의 미녀 엘과 남자친구 워너. 엘은 오늘이 드디어 프로포즈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잔뜩 들떠 있다.
4: Oh, Warner. You have such deep eyes. 자기 눈은 어쩜 그렇게 깊어?
5: God, you're so wonderful. Elle, thank you.
4: Warner, here's to us. 우리를 위하여 짠!
5: To us. 짠!
3: Elle?
4: Yes, honey?
5: So one of the reasons I wanted to come here tonight was to discuss our future.
6: 오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 자기야.
4: And I'm fully open to that discussion. 나도 그 대화 완전 환영해.
5: Oh, good. Well, you know how we've been having all kinds of fun lately?
4: Uh-huh.
5: 우리가 그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잖아.
4: Uh-huh.
5: Well, Harvard is going to be different. Law school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4: 그치.
5: 하버드 법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자기야 이제 난 좀 진지해질 때가 됐어.
4: Oh.
5: I need to be serious.
4: Of course, darling.
5: I mean, my family expects a lot from me.
4: Right.
6: 그리고 또 나도 나 자신에게 또 기대하는 게 많아. 언젠가는 또 정계 진출도 해야 하고
5: I plan on running for office someday.
4: And I fully support that, Warner. You know that, right?
5: Absolutely. But the thing is,
6: If I'm gonna be senator by the time I'm 30, 내가 그 서른 살쯤 상원 의원이 되려면 이제 철없이 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I need to stop messing around.
4: 어,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Warner, I completely agree. 어떻게?
6: That's why I think it's time for us.
4: Uh-huh.
6: 그래서 이제 우리도 L,
4: yes,
6: my sweetheart.
4: 우리
6: I do. 진짜. I think we should break up.
4: What?
6: I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honey. 그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
4: You're breaking up with me? I thought you were proposing.
6: Propose? L, honey, if I'm gonna be a senator, 내가 상원의원이 되려면 이 마릴린 먼로가 아니라 제키 케네디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4: Wait, so you're breaking up with me?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금발이라서 헤어지는 거야 지금?
6: No, no, no, no. That's not entirely true. 꼭 그런 건 아니고.
4: Then what? 내 몸매가 너무 완벽해서? Because of my amazing figure then?
6: Sweetie, keep it down. 목소리 좀 낮춰. People are looking at us.
4: So, when you said that you would always love me, you were just messing around? 날 영원히 사랑했다고 했던 건 그냥 장난이었어?
6: I do love you. I just can't marry you. 상처받은 엘은 부모님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
4: Dad, I'm gonna go to law school.
6: 뭐시라? Law school?
4: It's a perfectly respectable place, Daddy. 아빠, 로스쿨은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곳이에요.
6: 엘, 엄마 얘기 좀 들어봐. Honey, you were first runner-up at Miss 자갈치. 넌 미스 자갈치 대회 결승까지 오른 아이야. Why are you gonna throw that all away? 그걸 왜 지금 다 포기하려고 해? 하버드 때문에?
4: 하버드에 가야지만 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6: Oh, sweetheart, you don't need law school. Law school is for people who are boring and ugly and serious. 아이, 로스쿨은 그 지루하고 못나고 심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다.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선포하는 L.
4: Girls, I'm going to Harvard.
6: Oh, you mean like on vacation? Let's all go. Road trip.
4: No. I'm going to Harvard Law School.
6: Huh? But why? L, I know you're upset about the breakup. 네가 지금 이별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그냥 백화점이나 가자. Can't you just go shopping?
4: Listen, once Warner sees me as a serious law student, he'll totally want me back. 워너가 나를 진지한 법대생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It's a completely brilliant plan.
3: 다음의 영상 입학 에세이에서 엘은 핑크 비키니를 입고 자쿠지 안에 앉아있다.
4: My name is Elle Woods, and for my admission essay, I'm going to tell all you at Harvard why I'm going to make an amazing lawyer. As president of my sorority, 여학생 사교 클럽 회장으로서요, I know how to demand the attention of the room when discussing very important issues.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때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법을 잘 알고 있고요. And I'm able to recall hundreds of important details at the drop of a hat. 또 수백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순식간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Also, I feel very comfortable using legal jargon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도 법률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거든요, 제가.
6: 어이, 아가씨 예쁜데.
4: 어머머머머. 있습니다. I object. And that's why you should vote for me. Elle Woods, future lawyer of the class of 2027. 2027학번의 미래 변호사 엘 우즈였습니다.
3: 단정한 카디건에 볼트 안경까지 낀 엘. 제법 진지한 차림으로 하버드 법과 대학 건물에 도착한다.
4: Ah, this is my first class as a serious law student. I totally look the part.
5: Excuse me, Elle?

0: Oma! Warner! I totally forgot you go here! Oh, 맞다! 너도 여기 다니지?
1: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sorry, are you here to see me? 나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0: No, silly! I go here! 나 여기 다녀!
1: You go where?
0: Harvard Law School! Duh!
1: You got into Harvard Law? 네가 하버드 로스쿨에 붙었다고?
0: 왜? 뭐 그게 어려워? What? Is that like hard? Oh my gosh, Warner. Oh, I'm planning this great mixer. 신입생 친목 파티 계획 중이라서 you totally have to help me. It's gonna be so much fun.
1: Uh-huh.
0: Oh, time to go. I gotta get to class, but meet me after. Bye!
1: 그래. 뭐야 이거?
2: 앤씬.
3: 오. 아유.
2: 갑자기 앤씨한테 오. It's like you had to get out of the character.
3: 맞아요.
2: Yeah.
3: So Reese Witherspoon.
2: Yeah.
3: That Valley girl kind of, right? Just character in general, the voice, the look, and obviously. 저도 이 왜냐면 캘리포니아 살았잖아요.
2: That's right.
3: Right. NorCal and the time I spent in Southern California, 특히 Southern California에 딱 그 Valley Girl에 being around them a lot of the times.
2: Uh-huh.
3: 옛날에는 흉내를 잘 냈는데 오늘은 조금 it was hard to bring it out a little bit.
2: I mean, we think of that as the California accent. 근데 지금 민수가 말한 것처럼 약간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게 좀 다 다르죠.
3: 그렇죠. 네. I think Valley, when they say Valley Girl, because, you know, they have that area in LA.
2: Yeah.
3: Like, I think NorCal, like northern of Los Angeles, where they actually have like a valley.
2: Yeah.
3: Right? So it's that area where, you know, a lot of like the rich folks, everybody, you know, all high school students have their own cars and everything. So 그런 느낌을 살짝 내려고 했는데 뭐가 좀 어색한데 I don't know it's because I've been so like you
2: Maybe.
3: Know away from that whole you know that vibe
2: but I must say as your acting coach really great job today
3: 아, 그래요?
2: 오늘 정말 좋았어요
3: 감사합니다
2: yeah like on point yeah 연기 너무 좋았고요
3: 근데 왜 계속 이렇게 머리 만지게 되지 뭐가 조금 익숙한데
2: 계속 만지면서 우리 영어 표현 좀 짚어볼까요
3: 뭐가 좀 편한데 네 자 let's learn some English expressions from the film Legally Blonde what do you got
2: alright first one is at the drop of a hat. 자, 이걸 직역하면 drop of a hat. You drop a hat. 모자가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한마디로 뭐 바로 즉시라는 뜻입니다.
3: 네.
2: Do you know how this expression originated?
3: Actually, no. At the drop of a hat.
2: 물론 모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에 좀 옛날 시대에 이제 행사 같은 걸 시작할 때 요즘은 뭐 호루라기도 있고 뭐 깃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기 전에는 이제 다들 like a lot of people wore hats. 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딱 벗거나 모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행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로 썼대요.
3: Is that kind of similar to, you know, long time ago where they have like drag races?
2: Yeah.
3: So they would have, you know, like a person, most of the time, a woman, like hold like a handkerchief or something over their head.
2: Yeah, similar.
3: And when she drops it like this, that's when cars, you know, go. Okay.
2: 그래서 누가 좀 시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정말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행동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So for example, he's always ready to help at the drop of a hat. So instead of just saying right away or like immediately, if you feel like it, 이런 표현도 한번 다양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2: Or for another example is my dog starts barking at the drop of a hat. 우리 강아지는 정말 그냥 곧바로 누구 무슨 소리만 나면 걸핏하면 바로 짖어요.
3: Yeah.
2: So yeah, the drop of a hat, you get into character. Means you got into character at the drop of a hat.
3: It's also, I feel like if somebody... You know, with the first example you gave, he's always ready to help at the drop of a hat. 그런 느낌도 줘요. 내가 뭐 부르자마자, right? So he's always ready at the drop of a hat. 그럼 제가, all I have to do is just say the word.
2: Yeah.
3: Right? And he or she will, like, do it at the drop of a hat.
2: Because some people, even if you say, 나 이거 좀 도와줄래요? 하면, 잠깐만.
3: 맞아.
2: 좀만. 이러다가 또 도는 사람 있거든요.
3: 시간 되나? 그렇죠. 네.
2: 자, 다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Ellie 이런 말을 하죠. I totally look the part.
3: Look the part.
2: So to look the part, that means, 여기서 part는 이제 그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역할이라는 뜻인데
3: 네.
2: 나 완전 그럴듯해 보여. 어떤 역할이나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 이렇게 뭐 겉모습이나

0: 나 분위기를 갖추다. 라는 뜻입니다. So for example, I really do this. When I start a new job, I'm so nervous.
1: Yeah.
0: So what I do is I try to look the part.
1: So
0: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긴장되니까 그냥 겉모습이라도 보기에 뭔가 좀 옷차림에 좀 신경을 씁니다. 딱 그
1: 맞아요.
0: 역할로 보이게끔.
1: 그것도 중요하죠.
0: Yeah. Mm-hmm. Another example is dress the part라고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1: 네.
0: 그 역할, 그 일에 맞게 좀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1: 맞아요. Yeah. Or maybe a spin-off of that expression, dress for success.
0: Oh, I like that.
1: Right?
0: Yeah.
1: 그래서 어디서 진짜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고 싶으면 그쵸, 이게 복장, 그냥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Right, so dress for success.
0: Yeah. Yeah, that's it for today.
1: 네.
0: Expressions from Legally Blonde.
1: 맞아요. 이게 저도 딱 보니까, you know, I look the part, don't I?
0: You do. 네. I mean, it's a different version.
1: What part, though? What part, Aeon?
0: Either 이 추아와와 이 엘 우드가 함께 이렇게 combined된 파트입니다.
1: 아, 저는 디즈니 프린세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0: Yeah.
1: 나 방금 표정 봤어.
0: Yeah. She's a Disney princess who's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은. Yeah, she's gone
1: 그렇죠.
0: through a lot. Yeah.
1: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Aeon,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bye guys.
1: All right, time for a quick song break by Kim Ah-joo.

0: 뾰로롱 문자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웰컴.
0: 네, 우리 고수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1등을 하셨는데요.
1: 오.
0: 1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깨끗이 씻고 다니는데 파리가 귀찮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고수님께서 물을 조금 더 뜨겁게 해서 씻으시면 어떠실까요? 이미 충분히 뜨겁게 하고 있다고.
1: Question for 고수님?
0: 네네네.
1: Do you use floral? Floral or very sweet smelling shampoo or body soap? 이거 때문에
0: 네네네.
1: 이렇게 파리가 특히 날파리들 네. 조금 더 attract 할 수 있어요.
0: 그 향 때문에.
1: 네네네.
0: 민수 씨는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썼었을 때.
1: 저 그렇게 읽고 I read on it. 저 뭐 그렇게 쓰는 뭐 그런 샴푸는 안 쓰고요.
0: 네네네.
1: But I have a lot of plants and flowers in my home. 진짜 생화.
0: 네네네.
1: 많은데 특히 좀 냄새 나는 생화들. 날파리도 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0: 오, 그렇군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수 씨 말이 맞았다면. 반대로 우리 고수님께서 커피 쿠폰을
1: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Do not send anything to me. 오케이? Okay?
0: 근데 거의 매일 팬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매일같이 오죠.
0: 그러니까 네. 항상 앞에 쌓여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여러분 조심을 좀 해야 돼요.
1: 읽겠습니다. I'll get to your letters.
0: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님께서 2등하셨고, 닥터수님, Good evening. 3등으로 오셨습니다. 요즘 또 이제 순위가 또 달라지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또 1등 하실지 다음 주 굉장히 기대되고 우리 둥피님께서 꿀팁을 하나 주셨어요.
1: 꿀팁?
0: 어떤 분들께서 채팅을 하다가 나는 분명히 달았는데 다른 분들이 채팅이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둥피님께서는 챗이 안 보이시면 전 가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 몰랐어요. 새로 고침. 네. 저 몰랐습니다, 저.
1: That's the equivalent of 뭐 컴퓨터가 안 되면 그냥 네. 껐다 켜버린 거.
0: 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1: 맞아, 요즘 네. in this very complex world these days, 맞아요. the simplest solution can be the answer.
0: For real. 네. 진짜입니다.
1: 일단 나갔다. 근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You have to come back after you leave, okay?
0: 그렇죠.
1: 그냥 나갔다 떼면 안 됩니다.
0: 그쵸,
1: you have to come back.
0: 돌아오셔야 됩니다. Mm-hmm. 그리고 이제 구루마킴님이라고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1: 이름 뭐라고요?
0: 구루마킴님.
1: 구루마킴님.
0: 네네.
1: 네, 우리 김구루막.
0: 김구루마님.
1: 저랑 1일입니다,
0: 오늘부터. 네.
1: 어떻게 너무 설레겠다. 어떡해.
0: 네, 이제 마지막 문자. 너구리님, 이게 바로 수요 없는 공급. 그 연기. 아닙니다.
1: 자, 있어요. 네. 여러분, 수요 없는 공급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영어로 supply without demand. 이렇게 그쵸? 보내면 됩니다.
0: 네네.
1: 하나 배우고 갑시다. 하나 배우고 갑시다.
0: That's right.
1: 네. That's it.
0: Yep.
1: 오, 시간 너무 짧은데, 이분?
0: 어떠해요?
1: 아니요.
0: 나가래요.
1: 네. 네. 자, 문자 요정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bye. ...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

0: 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wa Bangseong.
0: You는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8:00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그런데 부장님, 이 버스가 맞는 거 맞죠? 맞겠죠?
4: 아마도 맞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2: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길에서 겨우겨우 영어해가지고 이 버스 탔는데 이제 부장님도 좀 나서보세요.
4: 그게 말이야, 박대리. 박대리도 알다시피 내가 슈퍼 아이, 그 대본자 아이잖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땀이 난다니까. 봐봐, 내 이마에 땀 보여?
2: 아니, 영어 잘하신다고 해놓고 아이고 뭐고 가네. 지금 뭐 영어 못하시잖아요. 영어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출장 내내 입국 다무시는 거 아니죠?
4: 참나, 이 민부장을 뭘로 보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Excuse me, bus stop, where?
5: Hi, how are you? This bus is heading to New York Tower. Where would you like to get off?
2: 부장님, 뭐 겟오프 이라는데 지금 우리 보고 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점이 어딘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4: 참나, 박대리, 이게 지금 막 우당탕 급하게 한다고 영어 되는 게 아니야. 자, 나 봐봐.
5: Stop, end, the end. End? The end? Oh, are you asking about the last run of this bus? Well, the final service ends at 11 p.m. tonight. Have a pleasant trip.
4: Tonight, night market. 그 야시장이 종점이라네. 잘 됐네. 2차 타고 야시장 구경이나 가보자.
2: 좀 이상한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았으면 좋겠다.
6: 오늘 배워볼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Where's the last stop? Where's the last stop?
6: Where's the last stop?
1: 버스나 택시 정류장, 잠시 서는 곳이기 때문에 stop이라고 하는데요. 종점, 즉 마지막으로 서는 곳은 last stop입니다. 그럼 막차는 언제인가요?를 물어볼 때는 When is the last bus? 혹은 지하철은 When is the last subw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종점이 어디인가요?
5: Where's the last stop?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ngwabangsa.
7: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10: 우리가 부산입니다.
7: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2: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4: 9:00